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 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아니, 술 나오는 거예요.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4: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5: 그렇죠. 여기는 제사 지낼 때요.
4: 아, 제사.
5: 귀한 음식을 예쁘게 문어가
4: 올렸다는 거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5: 안동에는 이제 예식도 결혼식.
4: 결혼식에도.
5: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4: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5: 서로 다 드렸으니까 한번 시식해보세요.
4: 아, 진짜로?
5: 일단 모녀 머리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4: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5: 살짝 찍어주셔야 돼요.
4: 살짝, 이렇게.
1: 버터. 버터예요. 오늘 진짜 녹아요.
5: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5: 네. 맛있게 드세요.
4: 감사합니다.
1: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6: 단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피대피
4: 피
6: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4: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6: 이렇게 고등마당 네. 어울릴 만한 음료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4: 소주?
6: 안동 소주.
4: 와, 이거랑 같이,
6: 같이 구워서
4: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6: 맹계 마을이라고.
4: 맹계 마을.
6: 그러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4: 그것도?
6: 시음도 할 수 있고.
4: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1: 오,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7: 네.
1: 이거 커요. 퉁퉁퉁퉁해요.
7: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4: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7: 좋죠.
4: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7: 그러면은 닭 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1: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8: 감사합니다, 사장님.
1: 오, 이 냄새 어디에서?
8: 사장님 실례합니다.
1: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1: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5: 뿌리면 더 맛있죠.
1: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네. 네
1: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8: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7: 어, 무거워.
8: 네, 무거워요. 진짜? 네. 같이.
7: 오, 이렇게 무거워.
8: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9: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1: 무슨 소주 안?
9: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1: 밀로?
9: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8: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9: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1: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9: 아니요, 술라우더.
1: 어, 소주예요?
9: 네.
1: 오!
9: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9: 괜찮아요?
1: 깔끔해요.
9: 네.
1: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9: 어, 네.
1: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9: 향이 나죠. 밀의 향기.
1: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9: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1: 가봅시다.
9: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8: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9: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이게 40도 술이에요.
1: 어, 40도. 아, 네.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9: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1: 오.
9: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에이, 이거 네. 아, 이렇게 그 가능해요?
9: 네. 오.
1: 좋아, 진짜 소주 소믈리에인 네.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9: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9: 네. 네, 두드러워지고
1: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9: 네.
1: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9: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1: 자
9: 오, 오케이.
10: 어, 왜요?
9: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0: 메밀 버퀴이에요.
9: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0: 어, 그사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9: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0: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9: 세요.
10: 어?
9: 60도.
10: 어, 근데 뭔가 상큼해요.
9: 네, 맞아요.
10: 어,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9: 아, 네.
10: 어, 너무 좋아요.
9: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0: 네, 네,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오, 맛있는.
9: 이거 뭐예요?
10: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9: 오,
10: 안동. 예, 안동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9: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어,
10: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9: 아, 맞아요.
10: 예,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9: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0: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9: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0: 예,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삶은.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
9: 싶습니다.
10: 예스! 네,
9: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Dakgalbi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d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혼자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식한 거야?
3: 닭.
0: 아, 좀 벼인 줄 알았어.
3: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정말 잘 어울려요.
0: 예,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3: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3: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가 흡수됐어요.
3: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3: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3: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3: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3: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3: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3: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2: I'm happy.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1: 저도 한번 쌈
0: 떡볶이, 봉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네, 쌈장.
1: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some,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0: Wow.
1: Thank you. Thank you so much.
0: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드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0: at the, this side, Big Ben.
1: Maşketton. Oh, 예쁘다.
0: This is a mini heads up that we made.
2: Wow.
1: Wow.
2: Amazing color.
1: Can you shake?
3: Beyond the main venue, a variety of additional experiences are waiting to be explored. At a pop-up space in Seongsu-dong, visitors can even create their own custom keyrings.
4: 에그의 딜리슈트 이제 모티브로 한 이제 키링 만들기고요. 꽃들을 이제 부착해서 이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네, 그런 키링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5: 코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고 두 볼을 노란색으로 해서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6: 루돌프가 된 제 길리슈트입니다.
7: 손을 표현해서 총을 쥐고 있는 애도 만들어봤습니다.
3: Oh, like a tiny fairy hiding in the greenery.
7: 아, 제가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드는 체험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울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That's not all. There are also gardening classes for those interested in plants.
8: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테라리움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아, 어릴 때 생각나요. 어릴 때 흙 만지고 놀던 게 생각나고요. 좋네요.
10: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힐링 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배워가면서 저도 좀 더 취미를 더 붙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3: Perhaps as you care for plants, you begin to care for your own self as well. And that's what we call a quiet moment of healing.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opening on the radiant first day of May. Nature in the heart of the city, woven together with K-culture.
11: 정원이라는 것이 맑은 날, 또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계절마다도 달라지고 저희가 180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서 정원을 즐기셔야만 정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Running through late October, it offers a chance to pause and recharge. If you find yourself in Korea, be sure to experience this moment of healing.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독특해요. 새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깊은 울림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더 와닿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다섯,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같은 서양 악기보다도 저는 어쩌면 국악기를 먼저 접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날씨는 무슨 악기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해금을 해볼게요 라고 답을 했고 그래서 취미로 해금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해금이 들고 다니기도 너무 간편하고 손과 양손을 사용해서 뭔가 활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해금하니까 많은 분들이 바다 해자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해자가 해부족의 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전통 악기로서 확립이 된 것은 이제 고려시대, 예종 때의 일이고요. 보통 이제 현악기는 지판이 있는 악기들이 많죠. 손을 어디에 짚으면 그 음정이 딱 나는데 해금이라는 악기는 지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의 감각으로만 음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정말 장점화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악기랑은 다르게 조음김이 너무 자유로워지고요.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또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고 보통 해금이 두 옥타브에서 세 옥타브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끌어올리거나 흘려내리거나 하는 음색들을 내면서 음과 음 사이의 모든 음정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죠. 해금이라는 악기는 오른손의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이 연주자가 어떻게 활지를 하냐에 따라서 해금의 음색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금과 내가 계속 소통하고 서로 만져지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금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앨범은 해그민 멜로디스, 그 다음에 해그민 파라디소 이런 앨범 제목을 가진 음악들을 냈었는데요. 그 첫 앨범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해금도 이런 음악이 가능하구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해금이 하니까 굉장히 새롭네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실만한 곡들만 거의 모아서 냈던 앨범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해금을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대중적으로 더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 그 앨범들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의 이야기, 저의 느낌, 또 제 생각을 담아서 자작곡을 실어서 앨범에 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작했던 곡이 당신을 향해 피는 꽃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길가에 핀 아주 작은 꽃들을 보고 짓게 된 곡인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 힘든 감정을 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길가를 걷고 있을 때 아주 구석에 피어있는 그 꽃들이 저를 보고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곡을 들으시고 아, 당신을 향해서 피는 꽃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라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현지은 이제 시간을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 곡을 함께 냈었는데요. 우리가 뭐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시간이 달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조금 현대적인 창작곡 느낌의 곡들을 또 담기도 했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 세계 브랜드 재단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에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고, 이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중들에게 신뢰와 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또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이 또 20년 되는 해예요. 연주자로 활동한 지. 제가 정말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던 이 길을 응원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게 또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굉장히 함께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특별한 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 뭐 아리랑이라든지 마로 원더풀 월드 뭐 그런 음악들을 쭉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제게는 또 이제 세계적인 모든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을 선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음악이 주는 매력은 사실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찾게 되는 순간은 위로가 필요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 음악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해금이 약간 목소리와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좋은 음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9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1: 이 인물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으면 좋겠다.
2: 엄마,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갑소.
3: It's about a woman who lived through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as a child, who still suffers memory loss as a mother raising a son alone. It was invited to the 76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o rave reviews, and international interest is high. Veteran director Jung Ji-young directed, and the cast's strong acting, especially that of leading actress Yeom Hae-ran, draws attention. Young actors Shin Woo-bin, Choi Jun-woo, and Park Ji-bin came together for the intergenerational narrative.
0: 봄이네.
4: 엄마, 나 이름 찾았어.
0: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욱이라고 지으셨어요? 이제 그 보리밭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찾을 거라.
2: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3: Let's watch the movie My Name. It's the year 1998, Jeju Island. For this teen, a new name is far more important than a ping pong game. He does have a reason. His name could be commonly considered a girl's name.
5: 정 이름 바꾸고 싶으면 너 어른댕 바꿔. 이영옥은 동의 못 해주나.
6: 요즘 세상에 여자 이름 남자 이름이 어디서? 빛날 영예 오고 빛나는 보석 얼마나 좋으냐.
3: 아, His mom is unmoved. The strong mother who raised

0: Malone has her own issues.
1: 9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저랑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2: 말 안 된 평생 달고 살던 병이 퍽이나 나크라.
0: Anxiety and dissociative symptoms that worsen every spring. However, she could neither remember why nor guess the cause. Her symptoms have been growing more serious.
1: 큰일 날 뻔하셨네요.
0: So she starts getting therapy.
1: 눈을 감아 볼게요.
0: And looks back 아이고. upon her memories. They start to come back to her in bits and pieces.
2: 미숙이가 국민학교 5학년 되더니 돈 벌어오게 된 월남에 가신디.
1: 미숙인 누구죠?
0: The name was painful to her.
3: 오늘은 그만 없죠. 나 이제 이거 안 오지. 여기 안 오크라.
0: 정순 was very troubled by the name she remembered. After that day,
1: 다니시다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길, 동네, 풍경을 만나면 잘 살펴보세요.
0: Her repressed memories return.
3: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어린애 둘이 보리밭을 막 뛰어가. 하나는 난디, 또 하나는 누군지 잘 모르거라.
1: 아직은 기억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미숙이 얘기하다 그만뒀었죠?
0: Finally, 정순 decides to face her past.
3: 내가 다 말하든 미숙이는 나 딸이라 지하방을 끔찍이도 따랐던 나 딸.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월남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아방은 막 순하고 믿음직한 얼굴을 전쟁터에 놔둬왔어.
0: Even to the tragedy that befell her daughter in Gwangju, where she had gone to attend college away from her father.
3: 그게 가해하고 나 팔자를 갈라놨죠.
1: 80년 5월이요?
3: 연애하던 남자가 대학생인데 엄마정 죽었구나.
0: The troubled times impacted Jeongsun's family head on.
3: 아기 낳는데 그치록 힘들은 게만은.
0: In the end, her daughter died.
1: 그럼 아이는요?
3: 가해가 영옥이라.
0: She had chosen to bury her daughter's memory in order to safeguard the child that was left to her.
1: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옥이라고 지으셨어요?
3: 호적에 올릴 때 그 이름이 불쑥 떠올라신디. 그 이름이 조한.
0: Who did the name 영옥 belong to? Afterwards, she slowly begins to recall her childhood memories, and she remembers someone who was constantly beside her. And along with those memories, memories of terror.
1: 친구 얼굴이 기억났네요. 군인들이 보였고 총소리도 들으셨어요. 그 기억을 감당하시지 못하면
3: 가이라 놀던 바당도 찾으신데 이제 그 보리밭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찾을 거라.
0: Meanwhile, 영호.
4: 우리 엄마 쓰러지실 때 막 정신병이랜 떠들었다며.
5: 뭐? 어떤 놈들이 그런 말을 해?
6: 아, 우린 다 늘었신디.
7: 나도 들었다.
8: 뭐하네, 민족.
0: Ends up manipulated by his peers to fight his best friend, 민수.
9: 야, 민수아.
0: Just then, 정순 decides to tackle the task of getting back her painful memories. What is the mystery behind the name 영옥 that will help recover her past? A truth hidden behind a painful secret. It is the movie My Name. Let's hear the backstory. The film is based on the winning entry of the Jeju April 3rd Peace Foundation screenplay competition. Production began with crowdfunding support.
10: 이름을 찾아가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이 그 아이디어를 놓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출발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고쳐서 이 영화는 어떤 투자자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텀블벌 통해서 만 명의 사람들이 4억을 모아줬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0: Actress 염혜란 took on the role of 정순, who lived through a tragic era.
6: 정순의 캐릭터 자체도 평평하거나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그 인물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작품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증언집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좀 일으켜준 것 같아요. 실제로 증언하셨던 분들의 육성을 듣는 거, 창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분들의 언어를 많이 봤습니다.
0: New face Shin Woo-bin showed off a warm mother and son relationship in his acting debut.
8: 솔직히 사삼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삼보다도 사삼을 겪은 한 가정, 행복했던 모자 관계 이런 거 같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최대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0: Another facet of the movie was Young-ok's troubled school life marred with violence and power struggle caused by 경태, acted by 박지빈.
11: 경태라는 역할은 그때에도 그리고 또 지금에도 충분히 존재하는 캐릭터라고 봐요. 그래서 경태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영옥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violence Jeong-sun experienced in her childhood and the violence Young-ok experiences at school intersect.
10: 우정의 회복, 연대를 통해서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이든 그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저항이 아니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극복하자는 연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0: About finding hope beyond scars, it is the movie My Name. The character that K-Story recommends you focus on in My Name.
3: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여.
0: Is Jeong-sun, a woman with repressed childhood memories who suffers dissociative symptoms every spring.
3: 근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하방이 올라면서 돌아온 다음부터.
0: Her life bears the scars of turmoil of having lived through Korea's painful modern history. Actress Yeom Hae-ra took on the role of Jeong-sun and delivered a performance of profound depth.
10: 볼 것도 없이 주인공을 Yeom Hae-ra로 맞죠. 연기가 맛깔나고 리얼해요.
0: In particular, the scene where she dances while swallowing tears in the green barley field of Jeju after all her memories have returned is quite powerful.
6: 고통의 그 장소에 보리밭에 갔을 때 기꺼이 이제 마주하겠다. 굉장히 좀 벅차오르고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봐야 되겠다.
0: Critics say it's an excellent performance by an actress known for impressive acting. A story about moving beyond a painful past. It is the movie My Name.

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1: 안중근 의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본인이 천국에서 대한 독립의 소리가 들리면 기꺼이 춤추고 만세를 부르겠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만끽하셨지 못했던 평화로운 세상을 선사해 드리고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 제목도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입니다.

안중근 천국의 서유춤은 안중근 이사님께서 생애 마지막을 지내셨던 리순 감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이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어머니의 어떤 온기로 본인의 결혼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회상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너무 대단하신 인물이고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중근 의사가 아닌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히로부미의 통감침 축하연은 그 전 장면인 안중근 의사의 결혼식 장면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안에서 사쿠라의 춤은 이토 히로부미 축하연을 마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화려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인물을 춤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한 장면입니다.

설명을 안 하는 발레 작품이다 보니까 표정과 그 딱 서 있을 때 결심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끝까지 힘을 많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발레가 가진 어떤 백예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차용하면서도 또 우리만의 색깔로 좀 풀어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상도 저희는 약간 한사함을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상을 표현하면서 예전 낭만 발레가 지니고 있던 발레 블랑의 요소가 한국적인 미로 다시 탄생되는 미학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도하지 않은 그 현대적인 작품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세요, 단장님께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새롭다 보니 이제 관객들한테도 조금 새롭게 다가가지고 관객분들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더 조금 더 유니크해진 발레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창작 발레라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년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안중근 창궁에서의 춤 그리고 또 더 많은 저희의 작품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 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사람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Hello, everybody.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Welcome to Simply K-pop. Today we are really nailing the theme park vibe today, right?
1: 아 맞습니다.
0: The weather these days is perfect for going to one.
1: 아 오늘 정말 기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Simply K-pop 놀이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0: For all our visitors today, we've got thrilling stages lined up.
1: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어트랙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0: Once you hop on, you won't want to get off because it is packed with addictive stages.
1: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0: All right, then fasten your seatbelts because we've got an exciting lineup that's even more thrilling than a roller coaster.
1: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0: Let's meet them one by one. 원진, do you want to take it from here?
1: 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걸그룹 BBS부터 강렬한 퍼포먼스의 오르빗, 유니크한 매력의 네이트까지 뮤직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university festival season right now.
1: Uh-huh.
0: Anything pops up into your head for university festivals?
1: 아, 당연히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다양한 축제 음식이죠. 뭐 닭꼬치, 소떡, 소떡, 뭐 떡볶이. 생각만 해도 배고파지는데요.
0: 하하. Sure, the food is great, but the highlight of university festivals would be the artists' performances, right?
1: 아하, 맞습니다. 또 이게 음식도 음식이지만 축제라고 하면 이 무대가 빠질 수 없죠.
0: 그럼요, 그럼요. So today, Simply K-pop will be just as exciting as any university festival.
1: 아주 그냥 폭죽처럼 빵빵 터질 예정이라던데요.
0: Say less. Let's dive in right away.
1: 좋습니다. 페스티벌 그 자체인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I've been seeing a lot of unexpected charms these days.
1: 별 말씀을요. 고마워요. 한번 제 매력에 조금 종잡을 수 없기는 하죠. 그렇죠?
0: Not you, Wonjin.
1: What?
0: I meant the weather. It's so hot during the day and chilly at night. So unexpected.
1: 주어를 좀 제대로 붙이고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0: My bad, bro. I'll be careful next time. 네? Well, like the ever-changing weather these days, and also Wonjin, I guess, we got dynamically charming teams waiting for us.
1: 네, 단짠 단짠 반전 매력의 네 팀, 레드 오파츠, 가비 앤 제이, 모디세이,
0: and 박혜경 선배님, 뮤직, 스타.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러면은 또 오늘의 게스트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들 저희랑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1: Yeah, I mean, I guess you could put it that way. Who could it be?
0: 아하, 바로
2: Gravity!
1: Welcome!
2: Yes!
0: 하하하하
1: 오랜만이네요.
0: 정말 인연이 깊죠?
1: Welcome, Gravity. It's so great seeing you her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그래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Get closer! 안녕하세요, 그래프티입니다.
5: 아, 뭐예요? 왜 같이 인사해요?
0: 잠깐 한 팀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같이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Yeah. 자, 반갑습니다. 또 이런 질문 조금 드리기 머쓱하긴 하지만 저희와 앨런 형의 MC 모먼트를 약간 보게 된 소감 어떠신가요?
3: 귀엽네요.
0: 왜 이런 질문을 대본에 넣으셔가지고.
3: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 Awake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앨범 Redefine은요, 완벽해서 빛나는 청춘이 아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순간을 담은 앨범입니다.
0: 오, 와우. 타이틀곡은요?
5: 성민 씨?
6: 네, 타이틀곡 Awake는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Oh,
1: wow, what a great message. Well, this time,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point dance for the fans who are curious?
0: 한번 포인트 안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무 단장 형준 씨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 네, 저희 포인트 안무는 손 동작이 네. 조금 돋보이는 안무인데요. 저랑 태영 씨가 바로 보여드리면 되나요?
0: 저희랑 yes.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5: 준비되셨나요?
7: 같이요?
1: Please, please.
5: 제가 너무 감사하시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MC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5: 감동이에요.
8: 여기 네. MC 좋은데?
5: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9: 사전에 다 그 해왔죠.
0: 네, 맞습니다. 한번 위치해 주시죠. 자, 이렇게 또 형준, 태영 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5: Yes.
1: 뮤직 큐!

0: 와우.
1: 와우.
2: 아니 중간에 뭐 날아갔어요. 중간에.
3: 나한테 yeah, my ring just dropped. My ring
2: so dropped. So powerful. So powerful.
0: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 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i.
3: Hello.
0: Hello.
3: Oh, hello.

0: as the Cravity. Hello,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1: Hi, I'm Shafi Zara from Malaysia.
2: Malaysia!
3: Shafi-sa입니다.
0: We'll go soon.
3: Wow, such a levity. Well, Shafi-sa, we're so happy to have you.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Cravity today. Could you ask them one by one?
1: Yes. First, what's the key point of today's styling?
4: 오늘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 씨가 한번
5: 아, 네. 오늘의 스타일링은 굉장히 약간 화려하고요. 얼굴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같죠?
4: 어허. 뭐라고 했습니까?
0: Oh yeah. The point of today's styling is to magnify the good looks of the face.
4: 자, 성민 씨도 한번
6: Okay. Today's outfit point is black and red.
4: Silhouette. That color matchup so good. 그리고 한번 헤어 포인트도
5: 아,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약간 멤버들이 반은 머리를 시원하게 넘기고 또 반은 얌전하게 딱 덮어가지고 인형의 미가 맞지 않나 우로보로스처럼 우로보로스
4: yeah. Let's translation
0: Yeah, so half of us has our hairs down half of us has our hair up so it's kind of like the Ouroboros snake eating itself
4: 오호 yeah.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태용씨?
7: Yes, as you can see our outfit is really hot so our style is also hot
0: You're hot, Taeyong.
4: So hot. Oh. Okay.
0: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1: Okay. Next, do each of you have styling that you think suit you the best?
4: 어허.
3: 각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스타일링 무엇일까요?
4: 자, 세림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8: 제 생각에 저는 살짝 화려하고 좀 섹시한 스타일링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Oh, like today.
9: So Selim says something like fancy and sexy styling suits him the best.
4: Oh, 정모 씨는요?
10: I think wet and wave hair color hair is really fit on me.
0: Oh, nice. It does indeed.
4: 근데 약간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가는 건 기분 탓인가요?
5: 아 지금 낯가려가지고 딱 이렇게 봤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세요 카메라 보고
4: 좋습니다
5: 웨이브
4: 자 그렇다면 형진 씨도 한번 들어볼까요?
11: 아 제가 저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4: 네네네
11: 저는 좀 색감 있고 좀 과한 거나 그런 거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오
0: So 형진 says like something colorful and like very exuberant.
4: That. 좋습니다.
0: All right, great. Next question, please.
1: Between makeup and outfit, which do you think is more important?
3: 아, makeup 그리고 옷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5: 오.
4: 자, 태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메이크업과 옷.
4: 음흠.
12: 아,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옷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Yeah.
0: Okay.
4: Style. Okay. 자, 우빈 형은요?
5: 저는 메이크업입니다.
4: 오, 우빈 메이크업.
5: 일단 자고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0: 오,
5: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0: So there's a saying how the face completes the fashion. So Ubin says makeup.
12: 놀라셨어.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en Mini.
5: 아무래도 얼굴이 준비가 되어야 뭘 입혀도 이쁘기 때문에. 얼굴.
0: All right, so Mini is basically the same. He's agreeing with what Ubin just said. Makeup.
4: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1: And lastly, could you recommend a styling that would suit me as well?
3: 아하, 그럼 이제 역으로 샤피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링 추천해달라고 하네요.
4: 오 이런 것도 성민이가 잘하잖아요. 성민 씨 한번 가볼까요?
7: Let me check it. Yeah, stand up. Woo, let's go.
0: Do a little 360.
4: Let's go, 샤피.
6: 오늘 약간 형준이 형처럼 입으셨네.
4: 그러니까요.
6: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저는 뭔가 여기 안경을 쓰면 귀여워질 것 같아요.
9: So Songmin said, maybe like right now, if you had glasses on, it would be very cute on you.
4: Oh, glasses. 한번 세림 씨도 추천해 볼까요? 우리 패션의 왕으로서.
8: 제 생각에 지금 이제 크래비티 의상을 비슷하게 입어주셨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크래비티 스타일링을 좀 앞으로 자주 참고해가지고 입으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12: 누구 스타일 참고해 볼까요? 누구?
8: 제 스타일링 한번 참고해서
12: 오케이
8: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12: 그 쩝 뭐예요 쩝?
4: 형의 사복 스타일이요?
8: 에?
4: 형의 사복 스타일?
8: 아 뭐 사복이든 아니면 지금 무대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셨고
4: 아 오케이 오케이
8: 모든 오케이. 크래비티의 스타일링을 이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9: So Selim said, seeing you wearing our stage outfits, he says you really suit the Gravity style. So he says, you know, maybe for styling reference, you could just reference Gravity and especially Selim himself.
1: Okay, sure.
4: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형준 씨께서도 추천해 보시죠.
12: 형준 형의 옷이에요.
11: 아 뭔가. 액세서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9: 오케이. Okay.
11: 반지라던가 목걸이나 예.
9: Yeah. yeah. So Hyungjun said, maybe it will be it'll elevate your styling right now more if you had accessories on like rings or necklaces. All right. Before we wrap things up, let's hear your final goodbye. I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just for Gravity today.
4: Oh. Oh.
1: Yes, I do. I guess ready.
9: Oh yeah! Yeah. Yes, 준비됐나요?
12: Okay. Is it a dance challenge?
9: Yes!
1: Let's go!
9: Alright!
4: Let's go!
9: Take it away!
4: Woohoo! Let's go!
12: Ah!
4: Shout out to Shop Fijo! Thank you so much!
9: 어떻게 보셨나요, 멤버들?
7: Really nice. It was awesome. You nailed it. And yeah, thank you so much.
4: 좋습니다.
9: All right, Shop Fijo, I feel like you could become a member. That was so good. All right, thank you so much. Can you give us a final goodbye now?
1: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And Levity Malaysia always love you guys and can't wait to see you guys in Malaysia soon. So, 또 만나요!
9: Alright!
7: Yes. Meet you soon in Malaysia.
4: Bye. Okay, thanks to Shop Fijo again. 그리고 이제 크래비티의 신곡 무대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first, thank you for supporting us. And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Thank you, bye!
9: All right, here is Gravity bringing us their dark edge with Awake. Is everybody ready?
4: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아이고 원진아, hosting the show and performing, it's been a hectic day today.
1: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였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0: Same here.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1: 네, 끝까지 함께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1: Thank you!
0: All right, shall we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1: Bye! By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0: 출발방을 앞두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2: 네? 뭘요?
1: 태교는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2: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2: 맞네요.
0: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축전인데 뭐 한방백숙이에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보탕. 그러니까 몸에 기를 돋가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이거는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해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장길막금 정도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 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은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몰,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중심이 돌려놔.
1: 이 집 말이 요 뒷산이 뭐 삼팀이가 이진봉이
2: 아 그래서 이 집 말이구나.
1: 참이백 제일 참이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하고
0: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배가 큰데 그걸 한 가죽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3: 말만가 뭐
0: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래. 여러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1: 우리 밤낮 접붙이로 댕겼어요.
0: 그때가 72년도, 73년도?
1: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4: 그래서 풀 팔아서 너덕지 살아남고
3: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랬어. 접을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도 뚜껑고 노랗고
4: 금싸래기라는 걸 했어. 금싸래.
1: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3: 어디가 고사 지내고
1: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되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고사 짓는 거.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놓고 이제 유지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0: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3: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긴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거기다 달린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운 거 그냥 절거놨다라.
1: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 된장에다가도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0: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지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이는 오이 장아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0: 많이 뿌려.
1: 아니요 배집은 더 많이 안 뿌려.
3: 한 두 달 있다가 저 밭 도나도 안 돼서 서울 상해 막 올라갔다 팔려서 이거를
1: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끓여서 구워봤어요.

0: 저런 거 나와야지.
1: 맛있어. 야.
2: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다. 아이, 고춧가루 그만 넣으래.
2: 그만 넣어.
1: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궜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1: 20년 넘었어, 한 25년.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대.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저쪽 그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순을 치려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달이나 3월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달 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아.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일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저기 놔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는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 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근원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케케로 넣어서 이렇게 위에다 눌러 놓는다. 그전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집에서 하는. 아이고, 맛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 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15년 전에 그 엄마 책에 제가 짧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1: 엄마 요리책이 나오면 나도 하나하나 배워서 엄마처럼 요리 잘해야지. 요리하는 것으로 행복해지면 좋겠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썼더라고요.
0: 이제 제가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썼던 편지 말대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0: 저는 한국의 아이주도 이유식을 유행시킨 아이주도 이유식 1세대 인플루언서 라인맘으로 알려진 오칸나입니다. 아이주도 이유식은 소근육 발달의 기준이 되어서 아이가 집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쥐고서 먹을 수 있으면 그거를 씹는 능력 연습하면서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라 가지고 같은 음식을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기는 게 이제 아이주도 이유식의 핵심이에요. 보고 참고할 때가 저도 없고 요리책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사례로 이렇게 포스팅하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유식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이렇게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왔어.
1: 어, 한나 왔네. 오느라 수고했다. 얼른 부산에서 오느라고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어. 아침이 늦었는데
0: 못 차렸어.
1: 엄마는 먼저 먹었어. 얼른 네 좋아하는 전복집 끓여놨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칸나의 엄마이고 요리 천사의 행복밥상이라는 요리 블로거를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요리 인플루언서 요리 천사 윤희정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은 우리 집 밥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집 밥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밥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리를 하게끔 하고 자기 손으로 가족들의 음식을 해주고 그런 마음 들게끔 하는 것

0: 근데 뭐 이번에 엄마랑 뭐 하고 싶은 요리가 있다며?
1: 또 나 멸치볶음 사실 저번 주에 했거든.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0: 여기 우리 그 같이 쓴 책 있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저기 아몬드 멸치볶음 나와 있잖아. 너한테 많이 해줬던 음식인데 그때 우리 책 만들면서 여기다 이렇게 다 레시피 적어놨는데 이대로 하면 되는데.
1: 그 친정엄마 요리백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되게 기본적인 한식은 배우고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엄마가 블로그에 아들, 딸 홀로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저랑 이제 요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요리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게 친정엄마 요리백과예요.
0: 근데 그 요리 책은 그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한 그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 딸 애들한테도 그렇고 손주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나 너무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참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저는 너무 고맙게 너무 자랑스럽죠. 내 스스로가. 하여튼 뭐 오늘 그 재료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싸가지고 가.
1: 그래.
0: 뭐 엄마가 또 뭐 하는 요령이 따로 또 있나 보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네가 잘 그 레시피 따라서 잘 한번 해봐. 다음에는.

0: 레시피 보고 해도 될까?
1: 양념 해야 되니까 엄마 양념 못 해오고 항상 책 보고 하잖아. 요리책 보고.
0: 어 여기.
1: 야 이 요리책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보지 않니?
0: 어 그만. 나도 항상 이거 보고 요리.
1: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 멸치를 이렇게 양념에 넣어서 볶는 게 아닌 거 알지? 양념에 넣어서 볶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를 따로 볶아내야 돼. 멸치를 이렇게 볶아줘야 되는데 엄마는 손을 넣고 잘 해. 이게 볶다 보면은 멸치에서 습기가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 손에서 습기가 느껴지는데 그런 습기가 안 느껴질 때까지 볶아주면 돼. 이렇게.
0: 내가 손으로 안 해가지고 좀.
1: 그렇지.
0: 덜 볶아졌나.
1: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이거 멸치 볶을 때 손 넣으면은 뭐 손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괜찮아. 이렇게.

0: 근데 너는 어렸을 때 편식 많이 했는데 라이미는 좀 어때? 라이미는 뭐 아이즈도 유식하고 그랬으니까 좀 덜하긴 할 텐데.
1: 좀 하는 편이긴 하지. 어. 일단 매운 거는 아예 안 먹고.
0: 맞아.
1: 근데 뭐 다양하게 먹긴 먹어. 근데 내가 이 엄마가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음식을 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라임이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해주니까 내 음식은 이제 잘 먹는데 밖에 음식을 약간 급식 뭐, 같은 걸
0: 결론적으로 아예 비슷하긴 안 먹어. 하네. 누네들 자랐을 때랑 비슷하긴 하네.
1: 제가 어렸을 때 편식을 좀 했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골고루 먹이려고 진짜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우리 라임이도 식탐도 없고 먹을 거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더 맛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다양하게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 라임이가 그 엄마의 노력을 좀 알아주고 우리 라임이도 저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고추기름이 집에 없기도 하고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그래서 먼저 기름 식용유를 한 컵 정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약한 불에 달궈줘야 돼. 요거를 어떻게 불을 어느 정도 달구면 달궈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정도가 안 되잖아.
1: 나 집에서 이거 해봤거든. 요리책 보고.
0: 그럼 사막히 태워 잘못하면.
1: 다 태웠어.
0: 그럴 때 이거 고춧가루를 넣어봐야 돼. 이렇게 타지 않고 거품이 나는 정도.

0: 양념을 계량할 거야. 엄마는 또 그 계량해서 하잖아. 눈대중으로 안 하고 브리치 보면서 계량을 하니까 엄마가 되게 정확하게 만들거든 레시피를. 네, 그래서 엄마도 이거 항상 보고해. 그러니까 좀 불러줘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젓지 말고 이거 바글바글 끓여줘야 돼.
1: 그래?
0: 막 이렇게 휘젓지 말고.
2: 나 완전 이렇게 휘졌는데.
0: 스르르 녹을 때까지. 엿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야. 설탕이 들어간 걸 자꾸 저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2: 아니 나는 하도 흩어지니까. 약간.
0: 스르르 녹아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그대로 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도 뭔가 필요하고 요리 선생님 필요한 거야.
2: 살짝 다르네.
0: 이게 막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넣어주면은. 좀 더 윤기나게, 윤기나게 한다 그러지? 참기름 조금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깨소금 넉넉히 넣고. 그러면 다 됐네. 넣어줄 거.
2: 간단하네.

0: 면허전은 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하잖아. 이제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봐주고 할 테니까. 오늘 뭐 엄마가 만든 거 먹고 싶긴 하겠지만.
1: 그러면 잘하니까. 엄마가 내가 뭐 잘 하는지 한번 지켜봐줄래? 옆에서 봐줄게. 같이 하자. 엄마 앞이니까 괜히 좀 그렇네.
0: 밀가루 묻히고 내가 오늘은 옆에서 줄 수.

0: 조수할게. 이거는 내가 조수할게.
1: 엄마 근데 어떻게 연어로 전을 만들 생각을 했어?
0: 이제 뭐 연어가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또 너희들한테 많이 먹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리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즈가루를 넣어서 만든 연어전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 요리법 참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또 그 약간 치즈도 들어가고 또 파슬리 들어가고 버터에 부어서 그런지 너랑 오빠가 잘 먹더라고. 그래서 이걸 많이 하게 됐지. 그래서 이거 뭐 요리책 쓸 때도 들어가고 이걸로 또 요리 강습도 하고 그랬어.
1: 라이미가
0: 오래됐지? 굉장히
1: 제일
0: 오래됐지.
1: 좋아해.
0: 그러니까 라이미까지 먹게 됐으니까 이거 그때 너 시험 보고 공부하고 그럴 때 이거 진짜 많이 해줬어.
1: 이거 순도시락에 올렸었잖아.
0: 오메가3도 많다 그리고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때 막 한참 야단이니까 연어는 언제나
1: 그때 잘 먹어주니까. 나오고 막 그랬잖아.
0: 그래서 이 연어전이 아주 히트 작품이야. 히트 작품. 수능 도시락은 수능 보는 날 엄마들이 그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어떤 게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나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그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죽도시락이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날 소고기 넣은 야채죽이랑 그러니까 한나가 뭐 연어 좋아했으니까 연어전 만들고 그 멸치볶음 들어갔어요. 멸치볶음 들어가고 그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에 모의 수능 봤던 것보다 그날 당일날 봤던 수능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뿌듯했죠. 나중에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보고 둘 다 다 명문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블로거에 그 수능 도시락이 계속 남아있어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게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1: 나는 좀 치즈를 많이 넣어.
0: 치즈를 더 많이 넣네? 엄청 많이 넣네? 엄마는 이렇게까지 안 넣었는데? 엄청 많이 넣네? 파슬리 가루 좀 넣어?
1: 레시피에는 이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난 더 많이
0: 라이미가 치즈 넣는 걸 좋아하는구나.

0: 엄마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
1: 그럼. 이제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해주진 않아도 할머니가 워낙 깔끔하고 솜씨가 이렇게 야무지시잖아. 그래서 음식 해놓으시면 다 맛있었어.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 할머니는 주로 뭐 나물 종류나 뭐 그렇게 보통 한국 사람이 먹는 거 많이 해줬는데 또 엄마도 엄청 잘 먹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 엄마, 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이 요리 습관이 내려갔던 것 같아. 요리 잘하는 습관들이.
0: 근데 나는 엄마가 또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으니까 요리 선생님이었잖아. 그래서 엄마는 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나 깨울 때 한나야 이제 얼굴 만지면서 이렇게 깨우잖아. 그때 항상 손에 저 아침 메뉴에 그 냄새가 나.
1: 유혹이 있지.
0: 제가 라이미한테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항상 해주는 엄마 있어서 좋겠다. 이런 엄마 어디서 봤냐 이런 얘기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라이미가 항상 그때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엄마 있잖아, 엄마도 그런 엄마 있잖아, 서울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또 엄마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해주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엄마가 많이 생각나곤 해요. 그러니까 엄마 레시피로 이제 똑같이

먹긴 하지만 맛이 또 약간 다르거든요. 엄마가 직접 해주는 거랑. 그래서 저도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아, 엄마가 나도 맛있는 음식 원하는 거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곤 해요. 그래서 엄마 집에 오면 저도 이제 밥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그 엄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0: 자, 지금 막 만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맛 좀 보자.
1: 어? 응? 잠깐만. 나 응? 엄마 집 왔어.
0: 그래? 아, 맞아. 나도 찍어야 돼. 나도 찍고
1: 스토리에
0: 먹자.
1: 올려야
0: 우리 찍고 돼. 먹자. 나도 깜빡할 뻔했네. 이거는 재료는 연어라 약간 양식 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한식으로 전을 부쳐놓으니까 그치? 좀 특이하긴 하다.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응?
1: 외국 사람들도 연어를 좋아하잖아.
0: 그리고 이게 좀 식으니까 치즈 때문에 약간 겉이 좀 바삭해지는 것 같아. 약간.
1: 아주 풍미가 좋아. 고소한 맛이 있어.
0: 딱 좋아. 치즈 많이 넣으니까 더 맛있네.
1: 그지?
0: 다음에 엄마도 그렇게 해야지.
1: 치즈 반, 달걀 반이야.
0: 맛있네. 그리고 몇 시 먹고 먹어봐. 너가 안 됐다 그랬는데 딱딱 지금 아따가 한 맛도 잘 된 것 같아. 딱 좋지? 바삭하고 완전 짜지도 않고
1: 적당히 달고 고추기름이 들어가서 보기엔 안 매운데
0: 안 맵지 별로. 그래서 생각보다 안 맵고 그거 봐. 그러니까 이제 책 펼쳐놓고 그거 그대로 해봐. 오늘 배운 대로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지? 역시?
1: 자, 잔뜩 싸가야지. 제가 결혼하고 브라질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대부분 다 해먹다 보니까 그 엄마 또 레시피를 보고 많이 해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멸치볶음, 엄마 멸치볶음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한국에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 멸치볶음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굉장히 그 아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집에 이 책 있던데?
0: 그럼 뭐 이거 엄마니까 보관하고 있는 요리책이지. 이거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요리책이야. 이게 니네들이 이렇게 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낸 요리책이야. 그래 보면은 니네들 소감도 여기 다 적혀있네. 진짜 오래간만이다. 뭐라고 썼어?
1: 뭐라고?
0: 오빠는 뭐라고 썼을까? 또 너는 뭐라고 썼고? 응? 너는 언니 엄마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식단을 짜서 신경 쓰신 엄마가 고맙다고 썼고 또 요리책 나오면 하나하나 배워서 엄마처럼 요리 짱 잘해야지 이렇게 썼네. 지금 뭐 그래서 하긴 지금 뭐 잘하고 있지 한나가
1: 그치 요리, 잘하고 그렇지. 있지.
0: 이유식도 책도 내고 또 엄마랑 요리식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네. 잘하고 그렇지. 있어. 이제 요리 천사 행복밥상을 썼을 때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때는 요리책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책 그 나오고 났을 때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넘겨봤죠. 그리고 책도 다 주변에 나눠주고 막 되게 이렇게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1: 엄마는 요리로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많은 응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게 공부도 하고 또 엄마는 꿋꿋하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다 하시고 또 본인 일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0: 사랑을 표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적게
1: 요리를 해가면서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봤을 때 기쁘죠.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할 수 있으면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해줄 수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제가 만들어도 먹고 또 부모님들도 해드리고 아들 며느리한테 좀 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것이 내가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한나 이제 잘 가. 가서 잘 지내. 엄마.

0: I'm very happy with the 8 classes. I just wish I had a little bit more to show more Korean dishes, because I feel like there's so many other dishes that could have made it to the shortlist but didn't, but not for any other reason, but just because we were limited to 8. If it was in the spring or summer, the dishes would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 So I wish I had a little bit more time to do it. So that's the little bit of a thing looking back. Jindalaechon. Like, that dish would be like amazing to showcase, because like, I've never seen outside of Korea anyone try to make jindalaechon. First of the season is naengi. If you had some sweet naengi, tweak them with some stuff, that would be amazing. It's not the same in most countries, and Korea is so seasonal. Obviously, this has been filmed in one season, but I feel like that's just one part of the chapter. But hopefully we can do this again and showcase more of Korea.
1: Doraji.
2: Doraji. 좀 크네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앉아요. 앉아요? 오케이. 잘 지냈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It's nice. 삼과차.
1: 바빠요?
2: 네. 새로운 그 쿠킹 클래스 시작했거든요.
1: 그래요?
2: 어떤 쿠킹 클래스 뭐냐면 그 한식. 아. 외국인 분들이 네. 가르쳐주고 아. 뭐 이런 그래서 이런
1: 케이팝
2: 아니고 제가 케이팝 스타 아니고 그 요리 스타. 예.
1: 필요하면 하나 가져가도 돼. 선물로 줄게.
2: 어, 아니. 잘 지냈어요?
4: 잘 지냈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2: 5분?
4: 오고 있다고.
2: 네네네.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5: 아니, 어제
6: 하이, 조세.
7: 안녕하십니까.
2: 아, 오랜만이에요. 와.
7: 잘 지냈어?
2: 네, 너무 잘 지냈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7: 오케이.
2: 너무 식사 엄청 진짜 맛있어.
7: 맛있게 먹었어요?
2: 너무 맛있어.
7: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얼굴이 좀 앉아있어서 마음이 안 좋네요. 얼마나 됐어요? 올해 한 몇?
2: 거의 1년.
7: 1년 됐나, 우리가?
2: 1년 됐어요. 1년 됐죠.
7: 1년? 맞아, 그 정도 됐구나. 네, 너무 잘 되고 있죠?
2: 예쁘시네요.
7: 예뻐요? 오늘 또 특별히 더 예쁘게.
2: 이런 노란색 좀 잘 어울리시네요.
7: 잘 어울려?
2: 잘 어울리세요. 다음 주 메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7: 칼국수 말고 그걸로 수제비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감자나 호박 넣고 수제비
2: 한번 믹스하고 수제비
7: 그렇죠
2: 뭐.
7: 그렇죠 할 때 이거 옆에 보세요 꼭 수제비는 아주 얇아야 돼요 보들보들 입에서
2: 얇게
7: 두꺼우면 맛이 없어
2: 네 식감이 조금 안 좋으니까
7: 그렇죠 그렇죠 네. 파스타처럼 쫙 밀어서 네. 땡기면서 뛰는 거 이렇게
2: 아, 이런 식으로
7: 잡아 땡기면서 그렇지 그렇지
2: 우와 감사합니다
7: 파이팅
2: 파이팅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8: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가워.
2: 잘 계시죠? 와,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8: 맛있는 라지.
2: 와, 너무 맛있어.
8: 너무 맛있어.
2: 와.
8: 그때는 좀 우아했죠. 외국인이 간장을 배우러 온다는 게.
9: 계속 맞추려고 그래.
8: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가르쳐줬죠.
0: It's funny because I was preparing for this class. I was reading a Korean book that I was I don't know the word for it. Can I get my book? Yeah, I'm gonna get my book. Okay, I found it. This is actually a book from a traditional restaurant in Korea called Onjeom. And it talks about all the jang. So I just thought it was like gochujang, doenjang, ganjang, jeonggukjang. But oyukjang, oyukjang, oyukjang is made with layering meju and fish trim together. So I think from this class and from this thing, it just inspires me that even though it's been 7 years in Korea, I don't know what doenjang is. I know what this is. And I think even just seeing the stuff, it just shows you that you need to keep learning and keep pushing forward, so.
3: Dear Joseph, thank you so much for today, for your time and your energy. It was really, really nice being here. And I hope that maybe I will keep on seeing you doing this with other students and sharing your wisdom and fun way of cooking.
9: Thank you.

0: 그라파였죠. 뭔가 그런 향이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1: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2: 가시죠.
1: 제가 요거 하나
3: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40도. 아, 네.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1: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0: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거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오.
1: 좋아 진짜
0: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1: 네, 다르죠.
0: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1: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0: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1: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0: 자.
1: 오케이.
0: 왜요?
1: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0: 메밀 버퀴이에요.
1: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0: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1: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0: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1: 세요. 60도.
0: 근데 뭔가 상큼해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 아, 네.
0: 너무 좋아요.
1: 근데 뭘 오늘 사 오셨어요?
0: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1: 이거 뭐예요?
0: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1: 오,
0: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1: 자, 와, 엄청 크고 좋네.
0: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1: 맞아요.
0: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1: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0: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1: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0: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1: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0: 예스! 네,
1: 가시죠. 네.
4: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Dakgalbi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d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이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이 t 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od.

한 마리 심승처럼 동양하고 국공하고 그러고 매 맞추며 울부짖네. 차비를 부디 차비를 불쌍한 이 거린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련한 미치광이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를 부디 자비를 사나라 사나라 마라 바람이 머리를 쓸어주네 사나라 사나라.

0: 그간 잘들 지내셨사옵니까?
1: 어서 오시지요, 전하.
2: 이렇게 늦은 밤에 어인 일로 여기까지.
0: 그러게 말이오. 다들 침소에 드실 시간에 일이 불쑥 들이닥쳤으니 참으로 미안한 일이에다.
2: 아버님.
0: 그러허나 새벽에 떠난 길이 한밤중이 될 줄 낸들 알았겠소.
2: 마침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미리 기별이라도 좀 하시지 않고서요.
1: 기별은?
0: 아, 가는 날이 장날인 게지. 운수가 사나우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바. 구구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만났으니 되었다. 고단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2: 언니 댁에 계시기로 한 한 달이 이제 이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인 일로.
0: 일?
2: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0: 그래! 나도 몰랐다! 리건, 네 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짐승만도 못한 년, 악독한 년.
2: 설령 아버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더라도 다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마음이 있었겠어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0: 오해? 오해?
2: 언니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설마하니 언니가 아버님을 잘못된 길로 이끌겠어요? 자, 돌아가세요. 마음을 푸시고 가서 언니 마음도 풀어주세요.
0: 그년한테 가서 용서라도 빌란 말이냐? 이렇게 무릎을 꿇고
2: 아버지.
0: 사랑하는 따님, 존경하는 마님, 아무짝에도 저는 쓸모가 없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2: 일어나세요.
0: 이렇게 무릎 꿇고 외워나오니 이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지 마옵시고 부디 거두어 주옵소서.
2: 그만두세요. 이렇게 아버님은 우리를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서 언니한테 돌아가세요.
0: 그년한테는 절대 가지 않겠다.

0: 살이 금사람살 악살을 날년 이년 이갈리는 년 지옥불에 나 탈성 떨어져라.
1: 세상에 어떻게 딸 자식한테.
2: 망령이들 하시는 말씀이니 신경 쓸 것 없다.
0: 망령?
1: 불쌍한 아버님, 아버님은 혼미하세요. 편찮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언니 좀 그만 괴롭히시고 자 돌아가세요. 가셔서 언니와 함께 머무시다가 한 달 후에 저한테 오세요. 수행원은 반으로 줄이시고요. 여긴 제 집도 아니고 당장은 아버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0: 천년한테 가라고? 50명을 줄이라고? 거렁뱅이처럼 한 대 짬을 자고 빌어먹는 있어도 나는 천년한테 절대 가지 않겠다. 아, 코델리어야, 너도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나는 차라리 그 아이를 찾아가겠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 아이의 종, 그 아이의 집말이라도 될 수 있다면.
2: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0: 얘야, 부탁한다. 내 살이요, 피인 내 딸아. 너는 내 피 속에 흐르는 병독이요, 살 속에 자리 잡은 종기. 허나 그것 또한 나이니 내 다시는 너를 저주하지도 노여워하지도 않겠다.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잘 가거라. 서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부디 나중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내게로 가겠다. 내 사람들과 함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버릴 수 없다.
1: 아버님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한 몸을 모시는데 50명 시종인들 무슨 필요했을까. 그들의 거친 행실 불러내시 아하시니 불가불가불가하오 없는 이만 못합니다.
0: 난 너희들에게

필요. 필요! 단 한 사람도! 나한테 필요를 말하지 마라.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개새끼로 만들겠다. 이거지. 목줄을 묶어두고 때리면 밥이나 주고 쓰다듬고 오르다가 수틀리면 발길로 걷어차는 개새끼! 필요? 필요!

아득 가늠 없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견디게 하소서. 바위처럼 무딘 마음을 인내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분노하게 하소서. 복수하게 하소서. 나의 분노로 당신의 분노로 온 세상을 떨게 하소서. 천지 신명이시여 저를 보소서. 이 가련한 늙은이를 품어보소서. 천만 갈래 찢어가 은진이네의 마음 누가 내리지 않도록 울지 않게 하소서. 고는 가득 고인 슬픔 눈물을 가두어

0: 들어갑시다. 폭풍이 몰려올 것 같소.
1: 전하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0: 어디로 가시던가요?
1: 모르지요. 이를 어쩝니까?
2: 내버려 둬요. 어차피 제 고집대로 하실 양반이니.
1: 아유, 이럴 수가 있나. 이 한밤에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근처 수십 리는 허허벌판, 비를 피할 나무도 물조차 하나 없습니다.
2: 사업차득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정신도 차리시겠지. 성문을 닫아 거세요. 난폭한 무리들이 아버지를 충동질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0: 과연 그렇소. 험악한 밤이군. 들어가 폭풍우를 피합시다. 성문을 닫아라!
3: 성문!

0: 목숨을 아끼리까 만단소회 다 못하고 먼 곳에서 우옵내다. 각별히 조심하여라. 하나 서둘러라. 한시가 급하다. 그저 전하를 좀 보살펴드리게 해달라고 청을 올렸을 뿐인데 내 집에서 나를 내쫓다니. 전하에 관한 일을 입에 담거나 전하를 도우려 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더는 두고 못 본다. 어차피 이대로는 오래 못 가리라.
1: 코델리오 공주님께서 해안가에 군사를 일으키셨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0: 지방의 영주들이 모여들고 있다. 공주님 곁으로 전하를 위해서. 에드먼드, 나는 천도를 따르겠다. 더 이상은 부끄럽게 목숨을 부지하지 않으리라.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전하의 편에 서겠다.
1: 저 또한 아버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0: 시간이 없구나. 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필시 전화를 헤아려 들떠 그 전에 전화를 찾아 공주님 계신 곳으로 모셔야 한다. 하, 두렵구나. 에드먼드, 너도 부디 몸 조심하거라.
1: 아, 두렵구나. 나도 내가 두렵다.

너 또 나를 따라왔구나. 새신줄 같은 녀석.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 과관이군. 아주 눌러앉아 백지라 이거야? 썩 일어나! 거기 내 궁궐 서쪽 성벽이 들어설 자리라니까. 이 피로 먹을 셈은 당장 메워라. 당장 메워. 당장 메워. 그렇게 구슬픈 눈으로 날 보지 마라. 분념도 그만두고. 악다군이 써봐야 무슨 소용인가? 어젯밤에도 말이지, 낯살이나 처먹은 게 채통머리 없이 뭐하자는 짓이야. 한숨도 못 잤어, 자네 때문에. 누구를 탓할 거야? 다 창업 자득이지. 유행을 바란 거야? 자네 너무 믿었어. 아니야! 아직도 똥 오줌을 못 가리는구만. 딸내미들 이야기가 아니야!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자네 잘못은

날 용서해 줄게. 어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날 용서해 줄게. 어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어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어서 입 다물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시커먼 놈, 썩 물러가. 당장 퇴근을 명한다.

آداب شی مو돌아와 멀뚱하게 눈을 뜬다. 나를 들여다본다. 둥거라 죽어 미로다. 멀뚱아 죽어 미로다. 피할 수 없이 너는 둥거라.

0: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또 정신줄 놓고 싸돌아다니시네.
1: 모자도 쓰지 않으시고.
0: 낚시를 하고 계셨어?
1: 저 강가에 옹기곱단 가마터가 있사온데 오두막은 허물어졌으나 가마는 멀쩡하니 추위를 피할 만합니다.
2: 얘가 날 쳐다본다.
0: 뭐?
2: 얘가 뭐라는 거냐?
0: 뭐라긴 춥다잖아.
2: 그래? 하. 추우냐? 불쌍한 녀석. 나도 춥구나.
1: 어서 가시지요 전하.
0: 어서 가서 이 녀석을 따뜻한 뱃속에 장사 지내줍시다.
2: 그 늙은 것이 감히 헤헤실실 웃으면서 뒷구멍으로 호박 씨를까? 나에게 반기를 들어 역모를 꾸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자네 형 에드거만 욕할 일이 아니었구만. 충의 길과 효의 길이

0: 모르리야. 어여보다 그대 충정 내 깊이 안혼내라. 그 늙은 것을 당장 잡아들이게. 글로스터 백작, 그대의 아비였던 자의 것은 이제 그대 것일세.
1: 어서 드시지요, 전하.
2: 싫다.
1: 비좁긴 해도 불을 지피면 따뜻할 것이옵니다.
2: 난 그냥 여기 서 있겠다.
1: 제발,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전하.
2: 이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너건너건 물러지겠지. 물러진 마음 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르겠지.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이렇게 멀뚱히 서서 몸도 마음도 빳빳하게 온 채로 아무 생각 없는 편이 낫겠네.
3: 웃기시네. 아저씨는 그림자야. 그림자의 그림자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세상이 무덤 같구나. 이봐 눈보라 길이에 떠오르는 굶주린 자들아, 헐벗은 자들아, 집 없는 자들아, 웅크린 짐승들아, 새들아, 숨죽인 나무들아, 잠든 풀들아, 이제야 안 오라. 온 목숨이 고통 이러구나. 눈보라 눈보라 온 세상이 무덤 같구나. 눈보라 눈보라 속에 나는

꿈이여, 지나간 꿈이여. 너 가득히 흩날리구나. 이봐, 눈 보라. 허공에 춤추며 나리는 꿈이여, 아득한 봄이여, 지워진 길이여, 시들은 약속이여, 꽃이여, 떠나간 얼굴이여, 깨어진 꿈이여, 이제는 흩어져 어둠 속에 잔채도 흔적도 없구나. 눈보라, 눈보라, 온 세상이 나 혼자다.

0: 방파제 하는 한효나 부자식요시다.
1: 그럴 리가 없다.
2: 지경이 될 수 있다.
0: 악기요시다. 악기. 몸은 불쌍한 탐 악기한테 어울려서 불뚜덩이 불뚜덩이는 불지나 수렁 건너 전기

0: 고마워. 인연이 준 거 받들 내 눈은 못 속이게. 먹구비가 제길러준 휘파람새 몰아내듯 이 불쌍한 나비를 발로 차고 내쫓았어.
1: 자네가 건어리린가?
0: 발뺌을 못하리라. 아니라고 못하리라.
1: 참나무 상정인데 먹구기고 건어리리라. 요망하고 해괴하니 아낌이 분명구나.
0: 아, 이놈의 먹구기가 내 목덜미를 쪼아든다. 아, 이놈의 악기가 내 코를 물어뜯는다. 간단히 붙들고 계시오. 담은 리가 오와. 천연자 도망친다. 멋지라는 게냐? 천연 잡아라. 천연 잡아. 천연이 돈 가버렸다. 홀딱 아빠지도 나무니 비로 먹은 개 한 마리. 홀딱 두번 채주 나무니 사다.

0: 아, 자기가 나를 본다? 아이고, 저절 좀 알아! 아이고, 날 살려라!
1: 울지 마라, 내 가슴아. 부디 제발 울지 마라.
2: 아! 아! 아, 요놈의 개들! 썩 물러가!
3: 어찌 되었소, 선제?
4: 다 뻗어졌습니다.
3: 오, 그렇군.
5: 재판이 개판이야.
6: 저것들 배를 쫙 갈라서 오장육부를 샅샅이 뒤집어봐라. 피시 염통이 무쇠덩이나 돌덩이일 것이다. 선제, 선제, 고명하신 선제, 당신을 내 책사로 명한다. 다 좋은데 그 입성에 영도대 거슬려. 데려가서 우아래로 한벌 차 차려주어라.
7: 전하, 이리로 오셔서 좀 쉬십시오.
6: 떠들지들 마라. 휘장을 치고 그 시계 내 와트를 가져와라. 똥이 마렵다. 아, 그 시계 저녁은 아침에 먹겠다.
5: 그럼 난 정우에 자러 가야지.

0: 기진하셨구나.
1: 편히 주무소서. 마음의 병에는 잔만한 약도 없으니 부디 이 잠 주무시고 어지러운 혼백을 바로 세우소서.
0: 강가에 배를 한척 마련해두었네. 전화를 헤아리는 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어서 전화를 모시고 강을 따라 내려가게. 코딜리아 옹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네. 자, 서두르게. 어서.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백기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갔다네.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이번에는 접경 지역 주민분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나올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재미있다 박재미입니다. 와, 본명이에요.
0: 재밌다. 네.
1: 그 헤이리 마을에서 이름 도장 새기는 일을 13년째 하고 있고, 차 마시면서 도장 새기면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전각 카페를 오픈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차집 사장님이셨군요. 차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1: 쌍화차, 대추차, 유자차, 어미자차.
0: 십전대보탕 뭐, 이런 것도 있나요?
1: 아, 십전대보탕은 없고 쌍화차가 메인이긴 한데, 쌍화차 안에 밤, 호두, 대추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드리니까 아주 네.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요.
0: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직접 차집... 오셔야 됩니다. 아,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 분 너무 많아요.
0: 가겠습니다.
1: 네, 명함 드릴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장사하시면서 네.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1: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는 굉장히 실감을 해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 정도로?
1: 네. 접경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것들.
0: 그럼 요즘은 좀 어떤가요?
1: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 네. 일단 대북방송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소리 났거든요.
0: 귀신 소리가 나요?
1: 이런 소리가 계속.
0: 그 일부러?
1: 네, 일부러.
0: 그쪽에서?
1: 북한에서.
0: 왜 귀신
1: 그,
0: 소리를?
1: 저희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아주 접경지에는 너무 많이 크게 들려서 그 아...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주민들이 정신병을 아이고, 호소할 정도로 아이고, 네네네, 네, 그 정도로 네네. 늑대 소리, 귀신 소리 이런 거 많이 들렸고 밤에 특히 많이 잠드는데
0: 밤에?
1: 네. 그래서 아 정말 북한 가까운가 보다 네. 그런 생각.
0: 백두 이 근처세요?
1: 네, 이 동네에 2002년도에 이사 와서 아. 20한 4년쯤 살고 있습니다.
0: 24년째 살고 계시구나. 와.
1: 청춘을 다 여기서 보낸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네. 되게 뭔가 후회하시는 표정이세요.
1: 좀 너무 시골
0: 놀고 싶은데
1: 너무 시골에서 살아서.
0: 아 그런가요?
1: 네. 버스도 없었어요. 버스도 아이고. 없어가지고 아이고. 시내에 나가기도 어려웠고 식당도 별로 없고.
0: 어쩌다가 이쪽으로?
1: 남편 파주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서울에 살았는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왔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남편 때문에 어쨌든 신생을 좀 하신 거네요.
1: 네, 못 모르고 왔는데 정말
0: 귀신 소리나 들리고.
1: 네, 처음부터 그런.
0: 그랬구나. 꽃 같은 청춘을 네. 남편 때문에 망친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1: 네, 같이 왔습니다.
0: 아 정말요? 네. 어디 계세요?
1: 저기.
0: 아 바로 옆에 네. 계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제가 앞에 계신지 모르고 너무 그냥 네. 아유, 아유. 자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1: 큰 아이 100일 때 여기 이사 와서 둘째 네. 셋째를 파주에서 낳았어요. 애국자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0: 아 그렇죠.
1: 뭐 애국을 그쵸. 하려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0: 제가 네. 하나 키워 보니까. 애국 맞습니다. 하나도 너무 힘들고 저는 원래 둘을 원했는데
1: 두 돌도 안 됐는데 네. 벌써 이렇게 힘들다고 예, 하시면 아니,
0: 하나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 가족분들이랑 혹시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1: 맞죠. 와서 망원경으로 북한도 봤었고 네. 이 동네 마을 이름이 통일동산이고 통일동산 안에는 통일초등학교가 있어요.
0: 아, 자녀분들도 가깝기도 하니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편인가요?
1: 아무래도 통일초등학교를 다니니까
0: 이름도 궁금해 네. 처음에 했을 거고
1: 뭐 아무래도 접경지에 아닌 아이들보다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0: 신기하네요.
1: 통일초등학교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0: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만약 통일이 되면 이 마을이 개성에서 서울로 향하는 어쨌든 첫 길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남한으로 넘어오는 북한 분들에게 네. 가게 이것만큼 꼭 대접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1: 네. 북한에도 여러 가지 특산

0: 특산물이 있고 그 특산물로 만드는 음식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취급하는 거는 경산 대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중국 대추 아니고 경산 대추. 정성스럽게 삶아서 채 내려서 보글보글 끓여서 드리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아까 여기 앉아서 가만히 그 인턴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네. 통일 가운데 네. 관계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도장 새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TV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아래 이름이 나오면 항상 이름부터 보거든요. 저 이름은 도장 새기기에 좋다. 와 이름 되게 특이하네. 이름을 많이 보는데 리씨성을 가진 사람의 도장을 한번 새겨서 찍어놓는 곳이 있어요.
1: 뭐, 방명록 같이.
0: 방명록 예, 거기에 그런 성을 가진 분들의 이름이 좀 찍히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
1: 제 이름만 너무 획이 많아서 너무 어렵거든요.
0: 윤권
1: 네. 되게 어려워.
0: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잘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1: 도장이 있던가? 저희 아이가 도장이 아직 없으니까 네. 아이 도장을 하나 하는 것도 괜찮아요.
0: 정말 명함을 드려야겠다.
1: 주시죠. 도장의 종류는 뭐가 있죠?
0: 도장은
1: 장난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듣기만 해도 약간 마음이 든든해지고 네. 진짜 기회가 된다면 꼭 명함 받았으니까.
0: 네. 저도 가수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찾아봤거든요. 네. 유튜브로 노래도 들어봤고.
1: 네. 어떤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0: 들어봤던 노래고 오늘 또 직접 뵈니까.
1: 다행입니다.
0: 잘생겼고 키도 크고
1: 샵 갔다 오면
0: 너스리도 잘 떨고
1: 민망해서요. 예. 제가
0: 네. 종종 찾아서 들어볼게요.
1: 아, 왜 종종 찾아서 들으세요? 매번 들으세요.
0: 이제는 제가
1: 찻집에 그냥 제 리스트로 제 리스트로 해두시면
0: 됩니다. 그럴까요?
1: 예.
0: 아, 좀 저희 찻집이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가사 없는 음악만 들어보는데
1: 네. 제가 MR을 한번 쭉 드릴까요?
0: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꼭 넣을게요.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객석으로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발판, 남북하나재단 창업 디딤돌 센터를 소개합니다. 1인 창업가와 소상공인을 위해 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 여명거리. 북향민 김여명 씨가 두 번의 창업에 실패한 후 다시 도전해 만든 회사인데요. 여명거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창업 디딤돌 센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멘토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도 필요한 기업과 엮어주시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출나게 도와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남북하나재단 창업 디딤돌 센터는 북향민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2: 기본적으로 북향민들은 생활력과 도전정신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 경제라든지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행정 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창업 초기에 그래서 막막함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북향민들을 위해서 입지 분석부터 사업자 등록, 세무 관리, 홍보 마케팅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탄탄하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길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강의실과 상담실, 회의실 등 공용 공간과 입주 기업을 위한 전용 입주 공간이 갖춰져 있는 센터에는 대표자가 북향민인 예비 창업 기업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담당자와 창업 상담사, 창업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실전 창업 교육, 인큐베이팅과 창업 지원, 사후 지원까지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와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판로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가 또 정부의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거를 좀 이렇게 도움받아갖고 우리가 좀 초기 자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팀에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여기 입주하게 됐습니다.
4: 그 창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이 뭐 단번에 나는 성공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조금 이제 장기 뭐 레이스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그런 마인드셋을 조금 가지셔야 되지 않나. 뭐 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조금 가지셨으면 합니다.
0: 든든한 디딤돌이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창업 디딤돌 센터를 통해 북향민들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길 바랍니다.
5: 창업 디딤돌 센터 파이팅!
6: For generations, Kim Kang-san has inspired Korean artists and served as a powerful subject in their work. So, how do we remember Kim Kang-san today? Join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as we reflect on the mountain's enduring meaning and legacy.

0: 어떠셨나요? 함께 제주부터 백두산까지 투어를 10분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아시안 하이웨이가 뚫리게 되면 1번이든 6번이든 어느 쪽으로 가도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근데 지금 막 1번, 6번 하니까 저는 그 국도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그 서울에서 이쪽으로 온 길이 3번 국도거든요.
0: 네.
2: 우리나라 그 종단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횡단은 짝수고.
0: 네.
2: 근데 1번 국도가 저 목포하고 신의주를 연결하고 동해안선이 7번 국도고.
0: 어? 그 7번이에요? 아,
3: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거에 네. 아시안의 6번과 7이 같이 있는데. 숫자가 있었는데 이게 7이 뭘까 했는데 그게 국도
2: 번호예요.
0: 그러니까.
2: 국도 7번. 네. 지금 했는데.
3: 아시안 하이웨이의 개념으로는 6번이고 네. 국도의 개념으로는 7번인 거죠.
2: 네. 네. 서울에도 보면 종로, 을지로, 충무로, 로 있잖아요. 이게 동서로고 그 1가, 2가, 3가, 4가가 남북로예요. 그래서 경위가 합치면 뭐 종로 5가.
0: 그러면 저는 올라갈 때는 제주부터 이제 배 타고 가서 부산부터 이제 렌트를 해서 7번 국도를 따라서 이제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쭉 다시 돌아올 때는 1번 하이웨이를 타고 야.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예. 저희가 그걸 10분 만에 끝냈어요.
0: 네. 네.
3: 그래서 그렇게 빨리 여행을 해보시고 싶으면 여기 한반도 미래센터에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가 갔던 길을 한번 걸으시면 부산에서 뭘 먹고 그리고 뭐 대전에서 뭘 먹고 또 우리
2: 뭐 돼지국밥, 성심당밥 그렇죠. 뭐 이렇게 가네요.
0: 근데 여기 북한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3: 창피합니다. 야, 통일부 10년을 있었는데 네. 제가 입사를 하는 그 정부 시기 내내 남북이 냉각기로 가더니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에 못 가는데 수강생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교수님 여기 통일부에 계시니까 북한 다녀오셨죠? 라고 나는 3번 갔다 왔는데 교수님은 몇 번 갔다 왔어요?
0: 북한 정말 직접 가보셨던 곳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미술학계에서 이 북한을 가셨다는 건 굉장히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4: 아니 뭐 큰 의의라기보다도 조금 보는 게 다를 수는 있겠죠. 개성은 저는 음식이 기억나요.
0: 아 미술사?
4: 죄송합니다.
0: 그거 아니라?
4: 아 그런데 미술사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개성 여관에서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들어가서 앉으면 소반에 한 사람한테 소반 하나씩 유기 그릇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상을 줬어요.
2: 12층 반상.
4: 네, 근데 이제 옛날에 김홍도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잔치상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소반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하려면 소반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한정식 먹으러 갔을 때 뭐 전주든 서울이든 소반에다가 1인 1상을 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통이 이제 끊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개성에 갔는데 개성 여관에서 다 요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골동은 아니에요. 요즘 만든 소반, 요즘 만든 유기 그릇. 그런데 전통의 방식으로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 여기에 이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네?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음식도 되게 맛있었고, 저는 실은, 북한 여행하면 꼭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은 금강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김홍도 정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근대기의 정관식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거든요. 이 작가들이 유명해진 이유, 금강산 여행 이후에 유명해져요. 스케치 여행 이후에.

0: 예술가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공간이군요.
1: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 가야겠죠.
2: 와우.
1: 북한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금강산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금강산 갔어요. 금강산 관광으로 걸어 올라갔거든요. 거기는 사실 북한이라는 느낌 없어요. 그냥 금강산이에요. 이 아름다운 산은 내가 그동안 왜 못 간 거야? 이 분단 때 못 간 거야?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 거죠. 금강산을 보러 가셔야 돼요. 금강산에 딱 갔어요. 어떤 바위 앞에 딱 섰어요.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아, 정선이 이렇게 그렸구나. 아, 김홍도가 이걸 그렸구나.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어머머, 내가 먼저 가서 그렸으면 내가 정선 되는 건데. 느낌이.
3: 그렇죠. 맞아요.
1: 열이 받아,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거꾸로 저 바위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저 바위는 정선 만났겠네. 김홍도 만났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바위의 입장에서, 바위의 시간 개념으로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0: 찰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 정답이에요. 찰나를 살다 가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인들이 산에 간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럼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인간이 어차피 찰나를 살아.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바위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분단의 80년은 찰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의 긴 역사를 봤을 때 아, 금강산이 나에게 주는 지금 목소리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식후경처럼 딱 먹는 얘기하시고 금강산 얘기하시고 김지원 교수님한테는 약간 질문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을 못 가보셨으니까. 만약에 북한에 가신다 하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신가요?
4: 아, 가슴이 아프네요. 이제 박계리 교수님이 바위를 보면서 바위를 의인화하고 바위의 관점에서 인생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시공간의 개념을. 요즘에 MZ들은 저 바위를 보면 뭘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동시에 했거든요.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더 이 바위가 내게 더 잘 맞나.
1: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네. 정선하고 똑같이 내가 사진 찍겠다. 그러면 사진을 여러 군데서 찍어서 화면 안에서 합성시켜야 돼요. 정선은 각각의 핵심을 그려요. 폭포의 핵심 뭐예요?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폭포 위에 떨어지는 얘는 뭐죠? 이렇게 받아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 앉는 게 잘 보이는 시점이 또 있어요. 각각의 시점을 하나로 섞어서 MG는 사진기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찍어서 합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 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저는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선봉이라던가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교류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직업병입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0: 네. 그렇다면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행사 대표예요. 그래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북한의 관광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밤하늘만 보러 다니는 녹투어리즘도 있고요.
1: 우리 DMZ가 갖고 있는 것은 생태도 물론 있지만 그 밑에 마을이 있잖아요.
4: 우리 한반도가 만약에 남북이 여행한다라는 이야기는 냉전의 이 챕터의 마지막 마침표가 딱 쓰여지는 거거든요.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10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그러니까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해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장길막금 정도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 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울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태어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호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때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몰,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해봐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만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이다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Olha lá.
1: 이 집 말, 이 집 말이 요 뒷산이 뭐 산틈이가 이진봉이
2: 이진봉?
1: 응.
2: 아, 그래서 이 집 말이구나.
1: 참이 제일 참이 하기 전에 담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이 하고.
0: 그 조합장님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배가 아프고 큰데 그걸 한 가죽 가져가면은 쌀 한 마만씩 받아왔대요.
3: 말만가 먼저.
0: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바로 그래. 동네에서 이제 참이를 심은 거예요.
1: 우리 밤낮 접붙이로 댕겼어요.
0: 그때가 72년도, 73년도?
1: 나 올 때는, 여기 올 때는 참이 농사 안 지었어요. 참이 농사는 우리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막 참이가 나 그 길에서 팔았거든요. 길에서 팔았더니 엄청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4: 농사 풀 팔아서 너덕지 살아나. 그 전에 그냥 심어가지고 따먹고 이랬어.
0: 접을 붙이니까 막 이렇게 이만하고 뚜껑고 참이도 뚜껑고 노랗고
4: 금싸래기라는 걸 했어. 금싸래.
1: 저 밭에 가서 고사 지내는 거 여기도 했었어요. 참외 해놓고 지는 참외가 이렇게 달릴 때 해요. 잘 되라고 피는 거지. 지비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비로 해가지고 칭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떡 해다 놓고 구워서 지는 시리즈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이제 유지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하우스에서만 해가지고
0: 하우스는 판판하게 좋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4: 끝나고 덩굴 걷어.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긴장하려면 이제 뽑아내잖아. 거기다 달린 거 요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절거놨다가
1: 참이 장아찌 개개 보니까 소금에다 많이 하더라. 된장에다가 해봤어요. 근데 소금이 더 나.
0: 절여가지고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지장에다 박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이는 오이 장아 저기 저걸 거가 비슷하게 하면 돼. 오이
0: 많이 뿌려.
1: 아니야 배집은 더 많이 안 뿌려.
4: 한 두 달 있다가 저 밭 두 달도 안 돼서 서울 상해 막 올라갔다 팔려서 이거를
1: 오이하고 비슷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먹을 수 있어. 끓여서 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끓여서 구워봤어.

0: 되겠네. 맛있어.
1: 응.
0: 야.
2: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0: 진짜 맛있겠네. 와, 아예 고춧가루 그만이래.
2: 그만요.
0: 고춧가루 많이 넣은 거 써.
2: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거네.
0: 응. 맛있지?
2: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0: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온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어요.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생급 저쪽 그 여기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순을 치듯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에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 달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봐 꼽아.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석이 나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구멍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이렇게 위에다 눌러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념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죠. 지금 더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집에서 하는. 아이고, 맛있다.

0: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How to survive in Korea, barbecue restaurants. Step 1. Taking care of your clothes. Put your jacket in the plastic bag. Seal it tight. If the stool flips open, store your clothes inside. Wearing light colors, grab an apron. It's the best defense against oil splatter and smoke. Step 2. Bottomless side dishes. Basic side dishes at a barbecue restaurant. Eat, eat, and eat as much as you want. Side dishes come with free refills. Oh, and if you don't see this sign, just ask, 사장님, 여기 밑반찬 좀 퍼주세요. Simple, isn't it? Step 3. Grilling meat. There are various kinds of samgyeopsal in Korea. Place the meat on the grill. Turn it over when golden. And again when it looks done. Again and again and again. Step 4. Sam style. You aren't taking bites of sam like a taco, are you? In Korea, we have it in one bite. A pro tip here. Add only as much as you can handle in a bite. Gotta avoid awkward situations. Step 5. Enjoy the perks. After the meal, enjoy the perks offered as a Korean restaurant. Fabric refreshers get rid of the barbecue smell, while mint candies freshen your breath. Did you survive the barbecue restaurant? Hang on. Are you here with someone you want to impress? Then let's skip the garlic. Who knows what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aba Industrial,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Also, we look into BioBiotech, which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skin health. And we explore Kosam Nonghap, which has produced soups with Hano,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2: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3: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 형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5억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2: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4: 저희 마바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5: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6: 저희 디자인 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2: Mab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1: BioNTech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2: BioNTech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3: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N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4: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5: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BioN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Kuk or tongue,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0: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1: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류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2: 저희 고삼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2: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0: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3: 저희 고삼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식원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4: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1: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0: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1: 고삼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고삼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바로 알리기. 여러분.

네, 노웨이웨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I'm Live에서 뭔가 좀 에너지 있는 오프닝을 생각하다가 네, 이번 트랙을 네, 오프닝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교체하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곡은요, 비스킷이라는 네, 이번 앨범의 몇 번 트랙이었더라? 4번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4번 트랙 준비해왔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수민님의 피처링이 있는데 오늘은 솔로 버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뭐 되게 크게 질러주셔도 돼요. 네.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자면 Tiny Dance라는 노래 준비해왔는데요. 제 앨범의 3번 트랙입니다. 3번 트랙이고 굉장히 팝적인 노래를 하나 좀 써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그리고 뭔가 삶이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 관리라 그래야 될까요? 나의 필을 관리하면서 내적 댄스를 추면서 살아보겠다. 어떤 그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니 댄스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오 레디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세요? 어떠신가요? 네. 네.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7번 트랙이에요. 저희 앨범 정규 2집의 7번 트랙이었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노래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을 이제 왜 플러스로 했냐 이런 이야기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앨범에 넣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목도 모르겠고 일단은 막 가사는 그래도 완성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떠오른다 뭐 이런 생각에 앨범에서 그냥 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공식 로고가 바뀌었어요. 이제 HHS를 이니셜로 해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이제 HH로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을 만들었는데 그 로고 나오고 나서 이 로고를 보고선 네 이 제목 모르겠는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그냥 그런 제목을 한번 넣어볼까 했던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제목이 나온 네, 그런 노래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네, 농담이고요. 구성상 네, 마지막 곡인데요. 네, 네, 아, 즐겁네요. 이렇게 또 계속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예요.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인데 이 정도 환호성으로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텐션 올리고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앵콜 들려드릴게요. 네. 네, 오디세이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재밌네요. 재밌네. 마지막 곡은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입니다. 뉴보트 준비해왔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곧 또 이렇게 저의 20대가 이렇게 막 훌쩍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아임 라이브와 함께. 네, 매번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 라이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현상이었습니다. 뉴보트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상이었습니다. 네.

0: Let's go shopping.
1: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2: 그렇죠.
1: 네. 제사
2: 지낼 때요.
1: 아, 제사.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네, 올라가는 거예요.
2: 안동에는 이제 20대 결혼식.
1: 결혼식에도.
2: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거 안 돼요? 와.
2: 대접받고 있어요.
1: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2: 서로 가기로 했으니까 한번 시식해 보세요.
1: 아, 진짜로?
2: 일단 먼저 머리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2: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3: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2: 하나 드릴게요.
3: 아, 진짜로?
2: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3: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4: 단단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3: 예, 예.
4: 피대피
3: 예, 예, 피
4: 취소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4: 이렇게 고등어랑 네. 어울릴 만한 중주라고 안동 소주가 또 있습니다.
1: 소주?
4: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4: 같이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4: 맹계 마을이라고.
1: 맹계 마을.
4: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운영할 수 있고.
1: 그것도?
4: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오,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5: 예.
1: 이거 커요. 퉁퉁해요.
5: 그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1: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5: 좋죠.
1: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5: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1: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1: 아까 그 안동의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2: 뿌리면 더 맛있죠.
1: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아.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맹계 마을. Let's go.
1: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6: 어, 네. 무거워요.
1: 진짜? 네. 같이.
6: 오, 이렇게 무거워.
1: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6: 어.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1: 무슨 소주 한?
6: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1: 밀로?
6: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6: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1: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6: 아니요, 술 나오고
1: 소주예요?
6: 네. 오. 한번 맛보실래요?
1: This is unbearable moment.
6: 괜찮아요?
1: 깔끔해요.
6: 네.
1: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6: 네.
1: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6: 향이 나죠. 밀의 향기.
1: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6: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1: 가봅시다.
6: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1: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1: 40도. 아, 네.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6: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6: 네. 좋아, 진짜
1: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6: 와,
1: 다르네요.
6: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6: 네.
1: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6: 네, 두드러워지고.
1: 이거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6: 네.
1: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6: 네, 열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1: 자.
6: 오케이.
1: 왜요?
6: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버퀴이에요.
6: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그사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6: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세요.
6: 세요. 60도.
1: 근데 뭔가 상큼해요.
6: 네, 맞아요.
1: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6: 아, 네.
1: 너무 좋아요.
6: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6: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안동.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한 고등어죠. 자,
6: 와, 엄청 크고 좋은데.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6: 맞아요.
1: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6: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6: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삶은.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6: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3: 예스
6: 네, 가시죠. 네.
3: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 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A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한 잔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간식한 거야?
2: 닭.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2: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2: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2: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2: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흡수됐어요.
2: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2: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2: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2: 어허.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2: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2: 이거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저는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2: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2: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2: 있죠.
0: 네,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2: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2: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3: I'm happy.
0: 너무
2: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2: 저도 한번 쌈.
0: 고기, 봄 야채 이렇게 하면
2: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2: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0: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사역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4: 오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노프의 이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2: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2: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2: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2: 굿즈같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5: 굿즈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2: 그죠. 네,
5: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아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5: 좋아요.
6: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2: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2: 이현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제가 가나요?
7: 네.
2: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3: 랑!
2: 와!
5: 야, 이거.
8: 오! 수고하셨습니다.
5: 야, 이게.
8: 어떠셨어요?
5: 이게 크게 할 줄 몰랐네.
3: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5: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7: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3: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또.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3: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어디요?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5: 아니 저
3: 네?
5: 진짜요? 아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야?
3: 진짜 안 말해줘.
5: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3: 무서운 건 아니죠? 뷰티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3: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난 모르.
3: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9: 네.
5: 예. 안녕. 살아서.
3: 같이 안 가세요?
5: 나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0: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5: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10: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0: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0: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10: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10: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0: 그래도 끊으라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0: 우린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0: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회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10: 무서웠어 나.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3: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어디 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3: 궁금한데?
5: 이거 뭐야?
0: 어? 어? 저 보여줘.
5: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0: 보여줘야지.
5: 아, 이.
0: 보여줘요?
5: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같이 보자.
5: 아니.
0: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5: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먼저 들어가.
5: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0: 계세요.
5: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네, 이쪽에 앉으세요.
5: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고.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곳이네요.
3: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아.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네,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지
0: 않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1: 아이고, 심각한 건 아니고 그런...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니요?
1: 여름쿨 라이트라고.
2: 네.
1: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네. 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딨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에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0: 이렇게
1: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이게 뭐죠?
2: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는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죠.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 얼굴
1: 이 여름 아니에요.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0: 네.
1: 엄청 진하고 선명.

0: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1: 웜톤.
0: 쿨톤.
1: 이거 안다.
0: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2: 저 색이 없나요?
1: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 저 색이 없나요?
1: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2: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0: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2: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1: 난관이다.
2: 난관이다.
1: 컬러 인생
2: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0: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2: 네네.
0: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2: 네.
0: 빨주노 초파나 뭐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2: 네.
0: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2: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0: 네.
2: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1: 나도 받지 않겠어.
0: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4: 레드.
0: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1: 스트롱.
0: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2: 봄웜 스트롱.
0: 네.
2: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1: 봄에 따뜻한 그 힘센 가이.
0: 네.
2: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0: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1: 저는 좀 이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0: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2: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1: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2: 혹시 MBTI 가 T이신가요?
0: 네.
2: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1: 알려놓은 그래도 많이 받아주신 거
2: 맞아 맞아
1: 감사합니다.
0: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2: 안 지게 하잖아. 그렇죠.
0: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이렇게 진행 괜찮으세요?
1: 네.
0: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1: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1: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0: 쿨톤이에요?
1: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1: 쿨한 스트로.
0: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
1: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0: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1: 아 이거 아니다. 네. 아 이거 아니다.
2: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1: 거 지금 보이세요.
0: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1: 명도.
0: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2: 나쁜 거 같아.
1: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1: 진짜요?
0: 네.
2: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1: 아니, 아니요.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2: 형 괜찮아?
0: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이거
1: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1: 네.
0: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1: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1: 쿨이긴 한데
0: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1: 멋진 쿨.
0: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1: 오.
0: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1: 네.
0: 그리고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1: 네네.
0: 좀 더 밝아진 거고요.
1: 이거다.
0: 가장 밝아진 거.
1: 아, 이거네?
0: 네, 이거예요.
1: 이거요?
0: 네, 밝은 고명도
1: 이걸로 주세요.
0: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나이스.
0: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쉬 톤이에요.
2: 어두운 컬러를 해야 되네, 형.
1: 아싸. 나 저 마음에 들었어요.
2: 가져가도 돼요?
0: 안 돼요.
2: 그쵸.
1: 지신 거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2: 괜찮아요.
0: 네.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피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하는 친구.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춰요.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을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좀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어,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야 되거든요.
0: 네.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커스텀으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네. 어,
1: 여러분콜 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3: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청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0: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어.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이야?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사장아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어,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어,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어, 이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어,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어,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어, 뭐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역시 쌤의 이 정도 리액션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2: 아, 진짜요?
1: 어,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어우, 어, 눈 빠질 뻔했네. 어우.
2: 짜라란.
0: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콜 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곰보 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어,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2: 와우.
1: 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오!
2: 더 발라야 되나?
0: 오,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어,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0: 와!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아우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ho are trying to come in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Hello, everybody.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Welcome to Simply K-pop. Today we are really nailing the theme park vibe today, right?
1: 아 맞습니다.
0: The weather these days is perfect for going to one.
1: 아 오늘 정말 기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Simply K-pop 놀이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0: For all our visitors today, we've got thrilling stages lined up.
1: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어트랙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0: Once you hop on, you won't want to get off because it is packed with addictive stages.
1: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0: All right, then fasten your seatbelts because we've got an exciting lineup that's even more thrilling than a roller coaster.
1: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0: Let's meet them one by one. 원진, do you want to take it from here?
1: 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걸그룹 BBS부터 강렬한 퍼포먼스의 오르빗, 유니크한 매력의 네이지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university festival season right now.
1: Uh-huh.
0: Anything pops up into your head for university festivals?
1: 아, 당연히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다양한 축제 음식이죠. 뭐 닭꼬치, 소떡소떡, 뭐 떡볶이. 어, 생각만 해도 배고파지는데요.
0: 하하. Sure, the food is great, but the highlight of university festivals would be the artists' performances, right?
1: 아하, 맞습니다. 또 이게 음식도 음식이지만 축제라고 하면 이 무대가 빠질 수 없죠.
0: 그럼요, 그럼요. So today, Simply K-pop will be just as exciting as any university festival.
1: 아주 그냥 폭죽처럼 빵빵 터질 예정이라던데요.
0: Say less. Let's dive in right away.
1: 좋습니다. 페스티벌 그 자체인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I've been seeing a lot of unexpected charms these days.
1: 별 말씀을요. 고마워요. 한번 제 매력에 조금 종잡을 수 없기는 하죠. 그렇죠?
0: Not you, Wonjin.
1: What?
0: I meant the weather. It's so hot during the day and chilly at night. So unexpected.
1: 주어를 좀 제대로 붙이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0: My bad, bro. I'll be careful next time. Okay. Well, like the ever-changing weather these days, and also Wonjin, I guess, we got dynamically charming teams waiting for us.
1: 네, 단짠단짠 반전 매력의 네 팀, 레드 오파츠, 가비 앤 제이, 모디세이,
0: and 박혜경 선배님, 뮤직, 스타.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러면은 또 오늘의 게스트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들 저희랑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1: Yeah, I mean, I guess you could put it that way. Who could it be?
0: 아하, 바로
2: Gravity!
1: Welcome!
2: Yes!
0: 하하하하
1: 오랜만이네요.
0: 정말 인연이 깊죠?
1: Welcome, Gravity. It's so great seeing you her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그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Get closer!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5: 아, 뭐예요? 왜 같이 인사해요?
0: 잠깐 한 팀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같이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Yeah. 자, 반갑습니다. 또 이런 질문 조금 드리기 머쓱하긴 하지만 저희와 앨런 형의 MC 모먼트를 약간 보게 된 소감 어떠신가요?
3: 귀엽네요.
0: 왜 이런 질문을 대본에 넣으셔가지고.
3: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 Awake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앨범 Redefine은요 완벽해서 빛나는 청춘이 아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순간을 담은 앨범입니다.
0: 오. 와우. 타이틀곡은요?
5: 성민 씨?
6: 네, 타이틀곡 Awake는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Oh,
1: wow, what a great message. Well, this time,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point dance for the fans who are curious?
0: 한번 포인트 안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무 단장 형준 씨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 네, 저희 포인트 안무는 손 동작이 네. 조금 돋보이는 안무인데요. 저랑 태영 씨가 바로 보여드리면 되나요?
0: 아, 저희랑 yes.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5: 준비되셨나요?
7: 같이요?
1: Please, please.
5: 너무 감사하시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MC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5: 네. 대박. 감동이에요.
8: 여기 네. MC 좋은데?
5: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9: 사전에 다 그 해왔죠.
0: 네, 맞습니다. 한번 위치해 주시죠. 자, 이렇게 또 형준, 태영 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5: Yes.
1: 뮤직 큐!

0: 와우.
1: 와우.
2: 아니 중간에 뭐 날아갔어요. 중간에.
3: 한테 yeah, my ring just dropped. My ring dropped.
2: So powerful. So powerful.
0: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 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ello.
5: Hello.
3: Oh, hello.
1: Whoa.
3: Hi. Where is the gravity?
4: Hello.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6: Hi, I'm Shafi Zara from Malaysia.
0: Malaysia.
2: Malaysia.
0: Malaysia.
4: Shafi-san. Wow, such a lovely. Well, Shafi-san, we're so happy to have you.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Gravity today. Could you ask them one by one?
6: Yes. First, what's the key point of today's styling?
0: 오늘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 씨가 한번
1: 아, 네. 오늘의 스타일링은 굉장히 약간 화려하고요. 얼굴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같죠?
0: 어허. 뭐라고 했습니까?
4: Oh yeah. The point of today's styling is to magnify the good looks of the face.
0: 자, 성민 씨도 한번
5: Okay. Today's outfit point is black and red.
0: Uh-huh.
5: Black and red. And slim fit. 이거 뭐라 그래?
0: Silhouette.
3: Nice fit though.
0: That color matchup so good. 그리고 한번 헤어 포인트도 한번 우빈 씨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아,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약간 멤버들이 반은 머리를 시원하게 넘기고 또 반은 얌전하게 딱 덮어가지고 인형의 미가 맞지 않나 우로보로스처럼 우로보로스
0: yeah. Let's translation
4: Yeah, so half of us has our hairs down half of us has our hair up so it's kind of like the Ouroboros snake eating itself
0: 오호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태용 씨?
3: Yes, as you can see our outfit is really hot so our style is also hot
0: Oh.
1: You're hot, Taeyong.
0: So hot. Oh. Okay.
4: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6: Okay. Next, do each of you have styling that you think suit you the best?
0: Oh. Uh-huh.
2: 각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스타일링 무엇일까요?
0: 자, 세림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8: 제 생각에 저는 살짝 화려하고 좀 섹시한 스타일링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3: Oh, like today.
4: So Selim says something like fancy and.

0: 아 오. 메이크업 그리고 옷 둘 중에 뭐가
1: 메이크업과 옷 아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옷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ah. 오케이 오케이 자 우빈 형은요?
2: 저는 메이크업입니다.
0: 오, 우빈 메이크업.
2: 일단 자고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 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So there's a saying how the face completes the fashion. So Ubin says makeup.
1: 놀라셨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en Mini.
4: 아무래도 얼굴이 준비가 되어야 뭘 입혀도 이쁘기 때문에. 얼굴.
3: All right, so Mini is basically the same. Same. He's agreeing with what Ubin just said. Makeup.
0: 좋습니다.
3: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5: And lastly, could you recommend a styling that would suit me as well?
0: 아하, 그럼 이제 역으로 샤피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링 추천해달라고 하네요. 오 이런 것도 성민이가 잘하잖아요. 성민 씨 한번 가볼까요?
6: Let me check it. Yeah, stand up. Woo, let's go.
3: Do a little 360.
0: Let's go, 샤피.
7: 오늘 약간 형준이 형처럼 입으셨네.
0: 그러니까요.
7: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저는 뭔가 여기에 안경을 쓰면 귀여워질 것 같아요.
3: So Songmin said maybe like right now if you had glasses on it would be very cute on you.
0: 오호 glasses 한번 세림 씨도 추천해 볼까요? 우리 패션의 왕으로서.
8: 제 생각에 지금 이제 크래비티 의상을 이렇게 비슷하게 입어주셨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크래비티 스타일링을 좀 앞으로 자주 참고해가지고 입으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누구 스타일 참고해 볼까요? 누구?
8: 제 스타일링 한번 참고해서
1: 오케이
8: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1: 그 쩝 뭐예요 쩝?
0: 형의 사복 스타일이요?
8: 에?
0: 형의 사복 스타일?
8: 아 뭐 사복이든 아니면 지금 무대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셨고
0: 아 오케이 오케이
8: 모든 크래비티의 스타일링을 이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3: So Selim said, seeing you wearing our stage outfits, he says you really suit the Gravity style. So he says, you know, maybe for styling reference, you could just reference Gravity and especially Selim himself.
5: Okay, sure.
0: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형준 씨께서도 추천해 보시죠.
1: 형준 형의 옷이에요.
9: 아 뭔가. 액세서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 오케이. Okay.
9: 반지라던가 목걸이나 예.
3: Yeah. yeah. So Hyungjun said maybe it will be it'll elevate your styling right now more if you had accessories on like rings or necklaces. All right. Before we wrap things up, let's hear your final goodbye. I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just for Gravity today.
0: Oh. Oh.
5: Yes, I do. I guess ready.
3: Oh yeah! yeah. 준비됐나요?
6: Okay. Is it a dance challenge?
3: Yes!
5: Let's go!
3: Alright!
0: Let's go!
3: Take it away!
0: Woohoo! Let's go!
1: Ah!
0: Shout out to Shafijo! Thank you so much!
3: 어떻게 보셨나요, 멤버들?
6: Really nice. It was awesome. You nailed it. And yeah, thank you so much.
0: 좋습니다.
3: Alright, Shafijo, I feel like you could become a member. That was so good. Alright, thank you so much. Can you give us a final goodbye now?
5: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And Levity Malaysia always love you guys and can't wait to see you guys in Malaysia soon. So, 또 만나요!
3: Alright!
6: Meet you soon in Malaysia.
0: Bye. Okay, thanks to Shafijo again. 그리고 이제 크래비티의 신곡 무대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first, thank you for supporting us. And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Thank you, bye!
3: All right, here is Gravity bringing us their dark edge with Awake. Is everybody ready?
0: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Aigo, Wonjina. Hosting the show and performing, it's been a hectic day today.
1: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였습니다. 아하,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0: Same here.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1: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1: Thank you.
0: All right. Shall we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1: Bye. Bye.

0: Conventional air purification systems require different technologies and devices for each type of pollutant, such as fine dust, harmful gases, and pathogens, as they each have varying particle sizes and characteristics. A research institute in Korea has come up with a new solution that can solve all these issues within a single system. The Integrated Smart Air Pur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s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provides automatically optimized air purification based on the kind of indoor pollutants and conditions.
1: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세입자, 또 하나는 유해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0: To detect airborne pathogens in real time, a high-performance cyclone-based collector located at the top of the system produces strong centrifugal force using a self-rotating cylindrical structure. This centrifugal force sufficiently captures even trace amounts of airborne pathogens in liquid form.
2: 장비가 동작하게 되면 강한 바람을 흡입하게 되는데 공기는 앞쪽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콘이라고 부르는 통 안에서는 강한 회오리 바람, 즉 사이클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클론의 회전력에 의해서 공기 중의 입자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통 외벽에 코팅된 액체에 포집이 되게 됩니다.
0: At the bottom of the system, a fiber filter based on metal organic frameworks removes harmful gases such as ammonia, formaldehyde, and hydrogen sulfide. The system also has a multi-structured EPTFE membrane composite filter.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 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아니, 술라고.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Hello, this is Jonah Chim. Oh, but,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1: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1: 아, 제사. 재산상에 올라가는, 예, 네, 올라가는 곳.
4: 안동에는 이제 20대 결혼식.
1: 결혼식에도.
4: 상대문화 할 때,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죠.
1: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4: 시식해보세요.
1: 아, 진짜로?
4: 일단 머리부터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1: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1: 살짝, 이렇게.
0: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0: 아, 진짜로?
4: 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하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1: 네,
5: 피대 피.
1: 예, 예, 피.
5: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5: 이렇게 보든가다 네. 어울릴 만한 종류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1: 소주?
5: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5: 같이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 마을이라고.
1: 맹계 마을.
5: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운영할 수 있고.
1: 그것도?
5: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오,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6: 예.
1: 이거 커요. 퉁퉁퉁퉁해요.
6: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1: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6: 좋죠.
1: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6: 그러면은 닭 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1: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네.
0: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3: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어? 이 냄새 어디에서?
3: 사장님 실례합니다.
0: 어, 안녕하세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3: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0: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4: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네. 네
0: 감사합니다. 아.
3: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mauer. Let's go.
0: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6: 어, 무거워.
0: 네, 무거워요. 진짜? 네. 같이.
6: 오, 이렇게 무거워.
0: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어.
7: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하는?
7: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7: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7: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7: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0: 소주예요?
7: 네.
0: 오!
7: 한번 맛보실래요?
3: This is unbearable moment.
7: 괜찮아요?
0: 깔끔해요.
7: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7: 어,
0: 네.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7: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7: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0: 가봅시다.
7: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0: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7: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7: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0: 오.
7: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0: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에이, 이거 아, 이렇게 그 가능해요? 오. 좋아, 진짜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7: 네, 다르죠.
0: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7: 네. 네, 두드러워지고.
0: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7: 네.
0: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7: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0: 어, 자
7: 오, 오케이.
0: 어, 왜요?
7: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0: 메밀 바퀴이에요.
7: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0: 어, 그사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7: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0: 꿀 바로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7: 세요.
0: 어?
7: 60도.
0: 어, 근데 뭔가 상큼해요.
7: 네, 맞아요.
0: 어,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7: 아, 네.
0: 어, 너무 좋아요.
7: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0: 예,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맛있는.
7: 이거 뭐예요?
0: 참기름. 근데 바로, 어.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주인공. 이거.
7: 오,
0: 안동, 예, 예, 안동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7: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어,
0: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7: 아, 맞아요.
0: 예,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7: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0: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7: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0: 예,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삶은.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7: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0: 예스! 네,
7: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A little bit.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한잔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식한 거야?
0: 다.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2: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2: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2: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2: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2: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2: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2: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2: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2: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
2: 이거 진짜
0: 역할이.
2: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맞을지 너무 궁금해요.
2: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2: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2: 네,
0: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2: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2: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0: I'm happy. 너무
2: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2: 네, 저도 한번
0: 떡볶이, 봄 야채 이렇게 하면
2: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2: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 a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2: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2: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2: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2: 좋아.

还贵又不勇敢，黄生穿一本本记录，勇敢问着自己心的马里奥，七娃家村里土蒙出为媳妇，儿媳妇娶媳妇，七娃家村里儿媳妇那儿媳妇。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데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품을 팔지 싹 바느지 관대도보 행의장의징영이며 석숙회자 중추막과남여부그잔누비질 상침질 꺾음질과 배울뜨기 괴담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방건 꾸미기 가끈접기 선행전 포대 허리띠 다님 줌치 쌈지 양랑 빌랑 휘양 볼기 복건 풍채이며 전주의 가진 금침 백엔 모쌍원앙 수도 놓고 생보사 각대 흉배 학그리기 흥초공단 수주산주낭능 갑사 운문도주 주분주 표주명주 생조 둥견 조보북포 황제포 중포문포 채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짜기 정황적백 짐향우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 식경 화채의 신설 중여 각각 잔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해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의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보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디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향 봉제사

얼굴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 허리 하루날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에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그 나는 변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받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 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붉었구먼 곽씨 부인 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 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 못하오리까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봄에 난 원삽니다. 개화까지 손에 들고 부인전 배에 오고 곁에 와 앉는 거동 뚜렷한 달정신이 난 듯 남의 관흠이 해등을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을 허여 진정 기어렵더니 선녀의 고운대도 고치러 받게 하고 세옥성으로 마르렀나 소년은 서항 못다리 일더니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은 고로 상제께 특 죄허여 인간은 애치심에 갈바를 몰랐더니

충성 14일이 잔연 후에 하도 난 해복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라고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겁을 내요. 밖으로 후루루 나가더니 집안 좀 쑥쑥 줄여 정화수 세수 안에 받쳐놓고 좌불안서 급한 마음 순사 너기를 기다리지. 행취가 진동 하고 재운이 두르더니 혼미중 단생언이 스님 목녀딸이라. 곽씨부인 순사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려마는 그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짱 졸라 내려가듯 하겠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덩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고 좋은 매필 부기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마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는디 33전 도솔 창 승불제석 삼신제왕님네 화이동심하여 다부법수성 사시부 낙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을 피어리고 넉 달을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에 육부 삼겨 일곱 달 칠부 열려 여덟 달을 사만 팔천 터디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을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사는 삼신님 넓으신 통택 백골남만 깨지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을 더 갱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촛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 허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야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 뒤 전신을 꼼짝 달싹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사대

아이고 여보 가장님 내 평생 먹은 마음 안 못 보는 가장님을 해로 백년 봉양타가 불행망세 당하면 조종장사 마친 후에 뒤를 쫓아 죽자 던히 인연이 끊여 쳤든지

게 되니 죽나넘이 산자식이 생사가늙음삼 되냐 대전방 좀 많이 먹어라 손길을 스르르 놓고 한숨 개워 부는 바람 삽삽이 풍 튀어 불고

하시는구나.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지어 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 벌리가 있으리오. 의식음을 전패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에 잠김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디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를 꼭 주저앉으며 들어

동리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치는 뒤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뜨루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형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형결종처 관우

0: 사노하노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옥에 떠나셨네 헌험차노하노 하노하노 오이가리 넘차노하노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장 후에 신봉사 할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안은 땡 비었는디
1: 아 그렇지
0: 신봉사 실성 발광 비치는디 헐싸돌싸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회 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米啊，一言骨头绕啊走。여보시오봉사님아이아이를보시더라도그만진정하시오허허기덕이낸가이제주소어디보세종종와서첫좀주소기덕이내는건너가고아이한

내가 젖을 두고도 안 주느냐? 신봉사 화가 나서 한 어떤 하이에를 방바닥 으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치란의 의미인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우지 마라. 어서서 날이 새면

하룻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지. 이제부터는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턱 밑에 수풀에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어구나. 이도 이리도 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허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Conventional air purification systems require different technologies and devices for each type of pollutant, such as fine dust, harmful gases, and pathogens, as they each have varying particle sizes and characteristics. A research institute in Korea has come up with a new solution that can solve all these issues within a single system. The Integrated Smart Air Pur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s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provides automatically optimized air purification based on the kind of indoor pollutants and conditions.
1: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세 입자, 또 하나는 유해 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0: To detect airborne pathogens in real time, a high-performance cyclone-based collector located at the top of the system produces strong centrifugal force using a self-rotating cylindrical structure. This centrifugal force sufficiently captures even trace amounts of airborne pathogens in liquid form.
2: 장비가 동작하게 되면 강한 바람을 흡입하게 되는데 공기는 앞쪽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콘이라고 부르는 통 안에서는 강한 회오리 바람, 즉 사이클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클론의 회전력에 의해서 공기 중의 입자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통 외벽에 코팅된 액체에 포집이 되게 됩니다.
0: At the bottom of the system, a fiber filter based on metal organic frameworks removes harmful gases such as ammonia, formaldehyde, and hydrogen sulfide. The system also has a multi-structured EPTFE membrane composite filter that can block more than 99.9% of ultrafine dust. Moreover, its excellent durability and breathability help ensure long-lasting performance.

그때여 주유가 이르기를 바람은 정궁지 좋아온데 인력을 어찌하오리까. 정사는지 전이오 모사는지이니라. 나할 나한 후에 전이하오이 하리. 남병산에 올라가 남포에

0: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은요, 원래 이 가야금 산조미 병창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자는 이렇게 공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안숙선 선생님이 그동안 보유자셨는데 이제 춘향가 쪽으로, 판소리 춘향가 쪽으로 옮기시면서 그 몫을 우리 정혜진 명창이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혜진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가야금 병창이 이렇게 55명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딱 보셔서 인상적인 무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5명이 쫙 있는데 규모도 압도적이고 또 이 가야금 놀리는 손도 멋있고 또 소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특히 아주 한 가운데에 맨 뒷줄에 웬 갓쓴 사나이가 한 사람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 멋지죠. 그렇죠? 예,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예진 명창은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스승 박기희 선생님 소리를 제대로 잘 이어받고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곧게 잘 지켜온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승 소리도 잘 이었지만 이분이 교육자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제대로 잘 소리 연행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나 이런 업적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거를 악보집으로 만든다거나 연구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와서 아마 앞으로 가야금 병창을 주도적으로 이어가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숙선 명창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쭉 가야금 병창 무대에서 하셨고 다른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물론 판소리 명창으로 더 날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정째 춘향가 보유자로 옮기시면서 그래도 이 자리는 이제 판소리로 여러분을 한번 마주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주 기념되는 좋은 무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혜진 명창이 이 자리를 잘 이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특별히 오셔가지고요. 부르실 거는 여기 적벽 가까운데 창왕분주 요 대목을 아주 짧게 짜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적벽대전이 아주 휘몰아치게 몰아친 다음에 조조가 도망가는 대목을 아주 부산스럽게 진행되다가 조조가 도망가는 부분을 또 이면에 맞게 중머리로 짜서 잠깐 들려드릴 작정인데 북반주는 정화영 명고수, 오랫동안 짝을 맞춰오신 정화영 명고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오늘 정화영 선생님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정예진 명창과 그 이수자 16명 들려드릴 노래는요, 사실은 안수 선생님이 그동안 가야금 병창을 확장시켜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 또 편곡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정혜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체보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가야금 병창곡집을 출판하시는데 이제 내일 나온다고 그래요, 책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앞에서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미처 못했지만 어떻든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선생님이 적벽가 가운데서 한 곡은 이말이 지듬맞으신데 이게 얼머리 장단인데요. 조자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조가 쭉 도망가다가 병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재담은 좀 하는데 이 조자룡이 촥 튀어나오는 부분 아주 멋진 대목이죠. 이 대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게 우리 조조의 병사들이 그냥 험한 길 호로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 대목도 아주 멋지게 병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람은 우르르르 불고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역시 정화영 선생님이 이어서 북을 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숙 선생님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1: 그때여 조조는 입은 홍포를 훨씬 벗고 허겁지겁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디 창왕분유 도망을 갈때 새만 푸르르

0: 원망하여 우는구나. 이리 한참 설리 울째 대서하니
1: 정욱이 여짜오되 근군도생 장황 중에 슬픈 신세는 생각지 않고 어찌 그리운 나이까.
0: 저저 듣고 대답하니 야야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주인은 슬기는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그때여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토끼에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수정문박 썩 나서서 산천 개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그때여 별주부가 산천을 당도하야 사면 경치를 둘러보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였겠다. 때마침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갓 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였다고 보더라.

0: 그때요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공을 들어갔지.
1: 그렇지.
0: 수공을 들어가서 용왕옥의 배를 욱 따이게 되었는디 아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왠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자라등이 옆에 나오던 것이여.

오늘 이 공연 자체, 제목 자체는 전승이잖아요. 전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승자는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이 내려주고 받아서 뒤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되었고 또 안수선 선생님에서부터 우리 정해진 명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무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수 학습생들이 몇 명이었죠? 전부 합치면 55명. 그리고 우리 이수 선생님들이 15명. 그리고 정해진 명창까지 해서 이 무대가 72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는 또 북반주는 정화영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고정훈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북과 장고로 반주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우리 정예진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 또 편곡까지 한 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우리 박귀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주 정통 병창곡들. 이 박귀 선생님은 판소리의 여러 부분들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떼내어가지고 이어가는 약간 다이제스트로 만든 그런 병창곡이라면은 안숙선 선생님이 만든 곡은 판소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거기를 판소리를 가져오면서 가야금 곳곳에 이렇게 이 반주를 집어넣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로운 예, 창조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해진 명창은 남도 한강 수타령 그리고 물레방아 추나 추동 이렇게 세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정해진 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 가야금 명창 보존회 우리 정해진 명창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무대를 채워주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박수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무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키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명창님 애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차지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university festival season right now.
1: Uh-huh.
0: Anything pops up into your head for university festivals?
1: 아, 당연히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다양한 축제 음식이죠. 뭐 닭꼬치, 소떡소떡, 뭐 떡볶이. 생각만 해도 배고파지는데요.
0: 하하. Sure, the food is great, but the highlight of university festivals would be the artists' performances, right?
1: 아하, 맞습니다. 또 이게 음식도 음식이지만 축제라고 하면 이 무대가 빠질 수 없죠.
0: 그럼요, 그럼요. So today, Simply K-pop will be just as exciting as any university festival.
1: 아주 그냥 폭죽처럼 빵빵 터질 예정이라던데요.
0: Say less. Let's dive in right away.
1: 좋습니다. 페스티벌 그 자체인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I've been seeing a lot of unexpected charms these days.
1: 별 말씀을요. 고마워요. 한번 제 매력이 조금 종잡을 수 없기는 하죠. 그렇죠?
0: Not you, Wonjin.
1: What?
0: I meant the weather. It's so hot during the day and chilly at night. So unexpected.
1: 주어를 좀 제대로 붙이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0: My bad, bro. I'll be careful next time. 네. Well, like the ever-changing weather these days, and also Wonjin, I guess, we got dynamically charming teams waiting for us.
1: 네, 단짠단짠 반전 매력의 네 팀, 레드 오파츠, 가비앤 제이, 모디세이,
0: and 박혜경 선배님, 뮤직,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러면은 또 오늘의 게스트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들 저희랑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1: Yeah, I mean, I guess you could put it that way. Who could it be?
0: 아하, 바로
2: Gravity!
3: Welcome!
2: Yes!
0: 하하하하
2: 오랜만이네요.
0: 정말 인연이 깊죠?
1: Welcome, Gravity. It's so great seeing you her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4: 네, 그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Get closer!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6: 아, 뭐예요? 왜 같이 인사해요?
0: 잠깐 한 팀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같이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Yeah. 자, 반갑습니다. 또 이런 질문 조금 드리기 머쓱하긴 하지만 저희와 앨런 형의 MC 모먼트를 약간 보게 된 소감 어떠신가요?
4: 귀엽네요.
0: 왜 이런 질문을 대본에 넣으셔가지고.
4: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 Awake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저희 이번 앨범 Redefine은요, 완벽해서 빛나는 청춘이 아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순간을 담은 앨범입니다.
0: 오, 와우. 타이틀곡은요?
6: 성민 씨?
7: 네, 타이틀곡 Awake는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1: Oh, wow, what a great message. Well, this time,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point dance for the fans who are curious?
0: 한번 포인트 안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무 단장 형준 씨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 네, 저희 포인트 안무는 손 동작이 네. 조금 돋보이는 안무인데요. 저랑 태영 씨가 바로 보여드리면 되나요?
0: 아, 저희랑 yes.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6: 준비되셨나요?
4: 같이요?
1: Please, please.
6: 너무 감사하시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MC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6: 네, 대박. 감동이에요.
9: 여기 네. MC 좋은데?
6: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10: 사전에 다 그 해왔죠.
0: 네, 맞습니다. 한번 위치해 주시죠. 자, 이렇게 또 형준, 태영 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6: Yes.
1: 뮤직 큐!

0: 아니 중간에 뭐 날라갔어요 중간에.
1: 한테 yeah, my ring just dropped. My ring dropped.
0: So powerful. So powerful.
2: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2: Hello.
3: Hello.
1: Oh, hello.
4: Whoa.
1: Where is the gravity?
0: Hello.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5: Hi, I'm Shafi Zara from Malaysia.
2: Malaysia.
0: Malaysia. 샤피자입니다.
1: We'll go soon.
0: Wow, such a lovely. Well, Shafisa, we're so happy to have you.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Gravity today. Could you ask them one by one?
5: Yes. First, what's the key point of today's styling?
2: 오늘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 씨가 한번
4: 아, 네. 오늘의 스타일링은 굉장히 약간 화려하고요. 얼굴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같죠?
2: 어허. 뭐라고 했습니까?
0: Oh yeah, the point of today's styling is to magnify the good looks of the face.
2: Oh, 자 성민 씨도 한번.
3: Okay, today's outfit point is black and red.
2: Uh-huh.
3: Black and red. And slim fit. 이거 뭐라 그래?
0: Silhouette, silhouette.
3: Slim fit, 그 silhouette.
2: Oh,
1: nice fit though.
2: That color matchup, so good. 그리고 한번 헤어 포인트도 한번 우빈 씨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아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약간 멤버들이 반은 머리를 시원하게 넘기고 또 반은 얌전하게 딱 덮어가지고 인형의 미가 맞지 않나? 우로보로스처럼. 우로보로.
2: Let's translation.
0: Yeah, so half of us has our hairs down, half of us has our hair up. So it's kind of like the Ouroboros snake eating itself.
2: Oh, yeah. Point to
5: yes, as you can see, our outfit is really hot. So our style is also hot.
2: Oh,
0: you're hot, Taeyong.
2: So hot. Oh. Okay.
0: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5: Okay, next, do each of you have styling that you think suits you the best?
2: 어허,
0: 각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스타일링 무엇일까요?
2: 자, 세림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7: 제 생각에 저는 살짝 화려하고 좀 섹시한 스타일링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Oh, like today!
0: So, Selim says something like fancy and sexy styling suits him the best.
2: 어허, 정모 씨는요?
8: I think wet and wave hair color hair is really fit.
0: Oh, nice. It does indeed.
2: 근데 약간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건 기분 탓인가요?
4: 아, 지금 낯가려가지고 딱 이렇게 봤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시면 카메라 보고.
2: 좋습니다.
4: Wave
2: 자,
4: hair.
2: 그렇다면 형지 씨도 한번 들어볼까요?
9: 아, 제가 저한테 어울리는 거야?
2: 네네네.
9: 저는 좀 색감 있고 좀 과한거나. 그런 거 어울리는 거 같아요.
2: Oh.
0: So Hyungjin says like something colorful and like very exuberant. Oh. That kind of styling suits him the best.
2: 좋습니다.
0: All right, great. Next question, please.
5: Between makeup and outfit, which do you think is more important?
0: 아, makeup 그리고 옷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오.
2: 자, 태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메이크업과 옷.
2: 음흠.
4: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옷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Yeah.
4: Okay.
2: Style. Okay. 자, 우빈 형은요?
6: 저는 메이크업입니다.
2: 오, 우빈 메이크업.
6: 일단 자고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2: 오.
6: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So there's a saying how the face completes the fashion. So Ubin says makeup.
4: 놀라셨어.
2: Okay, okay. Okay, then Mini.
4: 아무래도 얼굴이 준비가 되어야 뭘 입혀도 이쁘기 때문에 얼굴.
0: All right, so Mini is basically the same. He's agreeing with what Ubin just said. Makeup.
2: 좋습니다.
0: All right, last question, please.
5: And lastly, could you recommend a styling that would suit me as well?
0: 아하, 그럼 이제 역으로. 샤피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링 추천해달라고 하네요.
2: 오, 이런 것도 성민이가 잘하잖아요. 성민 씨 한번 가볼까요?
1: Let me check it. Yeah, stand up. Woo, let's go.
4: Do a little 360.
2: Let's go, 샤피잘.
3: 오늘 약간 형준이 형처럼 입으셨네.
2: 그러니까요.
3: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저는 뭔가 여기에 안경을 쓰면 귀여워질 것 같아요.
0: So Songmin said, maybe like right now, if you had glasses on, it would be very

0: Let's go! Simply K-pop! 아이고 원진아, hosting the show and performing, it's been a hectic day today.
1: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였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0: Same here.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1: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1: Thank you!
0: All right, shall we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1: Bye! By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보이그룹 온앤오프 이시원 와이언님 모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쇼! 안녕하세요,
4: 온앤오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이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2: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2: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2: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2: 굿즈같이 이렇게 좀 굿즈 나눠드리는
5: 굿즈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2: 그죠. 네,
5: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5: 좋아요.
6: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2: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2: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실까요?
5: 제가 가요? 네. 제가
2: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3: 랑!
2: 와!
5: 야, 이거
8: 수고하셨습니다.
5: 야, 이게
8: 어떠셨어요?
5: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3: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5: 나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저단이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8: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3: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 또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3: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어디요? 인터뷰만 싹 돌아요?
5: 아니, 저
3: 네? 진짜요?
5: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야?
3: 진짜 안 말해줘.
5: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3: 무서운 건 아니죠? 뷰티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3: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난 모르
3: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예. 예. 안녕. 살아서
3: 같이 안 가세요?
5: 가지 본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9: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5: 아, 형은 먹기만 해 도대체.
9: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9: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9: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9: 다음으로 가신다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9: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것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9: 그래도 끊으려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9: 우린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9: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슨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9: 무서웠어, 나.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4: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궁금한 게 뭐야 저기 여기야?
4: 무슨 건데?
5: 이거 뭐야?
4: 저 보이죠?
5: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4: 보여줘야지.
5: 아 이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4: 같이 보자.
5: 아니
4: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5: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먼저 들어.
5: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4: 계세요.
5: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7: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7: 네, 이쪽에 앉으세요.
5: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맞춤.
1: 네.
2: 맞춤 일단 정상.
1: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네.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네.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아.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요, 저명도가요?
2: 고명도죠?
1: 어두운가?
2: 저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풀인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 레드 쿨 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 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 레드예요.
2: 그렇죠.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1: 아이고 심각한 건 아니고 그런...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아 그,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1: 여름쿨 라이트라고.
2: 아,
1: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0: 오!
1: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네,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오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슨?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에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네. 이게 뭐죠?
2: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2: 턱받이인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님.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죠?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게 얼굴
1: 이 요로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2: 어,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아,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어.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 인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2: 네.
1: 어. 다른 거. 네, 그쵸.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0: 네.
1: 어.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0: 네.
1: 어. 웜톤.
2: 웜톤.
1: 쿨톤.
2: 어, 이거 아니다.
1: 어.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색이 없나요?
2: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어.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0: 네.
1: 어,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아,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0: 네네.
1: 어,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아. 살펴볼 거예요.
0: 네.
1: 빨주노 초파나무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0: 네.
1: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어,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어, 다크닝이 조금 많이
0: 아,
1: 생기시거든요. 어, 너무
0: 오.
1: 많이 어두워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이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이네.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0: 네.
1: 어,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어,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2: 봄의 따뜻한 그...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0: 어,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어,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히, 확실히 안 해. 역시
2: 아,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0: 거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려면
1: 어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그림자 괜찮으세요?
2: 네
1: 아,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2: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1: 어, 어.
2: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한 스트롱.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
2: 쿨가에 나가신다. 간다.
0: 띵. 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어, 네 쿨톤 어 괜찮거든요.
2: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0: 아니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 지금 보세요.
1: 그래서 일단 어,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어,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2: 명도.
1: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2: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어,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2: 아,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이게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2: 오.
1: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크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맞아.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어,
1: 네, 이거예요.
2: 이거요.
1: 네, 밝은 고명 컬러.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치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2: 아싸. 어,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딱 이제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0: 어,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2: 회사에서 하면 돼.
0: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네?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은 친구? 형이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근데 좀 덜어내도 돼요?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춰요.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층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야되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네. 어,
1: 여름 콜 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쵸.
0: 아, 살다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이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언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언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뷰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2: 짜라라.
0: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쿨 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언님 거는 곰보 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오,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예. Work trainer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In Korea, a commercial quantum computer is currently in university. The first commercial quantum computer in Korea and a state-of-the-art quantum system, the fifth of its kind in the world, follow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1: 전 세계 100큐비트가 넘는 양자 컴퓨터가 한 35대, 40대가 채 안 됩니다. 127큐비트 그런 범용성 양자 컴퓨터가 도입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대학으로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최초입니다.
0: With 127 qubits, it can process 2 to the power of 127 states simultaneously. That's a level capable of computing more data at once than the number of stars in the universe. Yonsei University decided to introduce a quantum computer to harness this immense computational power and find clues to solving humanity's most difficult challenges. Even in biological data analysis, where conventional AI had its limits, breakthrough results are expected. By analyzing vast biological data with quantum technology, a digital map of the human body, showing how cells are connected, can be created. And from this map, quantum computers identify new targets for treatment.
2: 예를 들면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퀀텀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찾지 못했던 더 높은, 더 깊은 노드까지 찾아가지고 좀 더 실제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시간 축에 따라서 감염되는, 변화되는 단백질까지 찾아내는 경우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0: The quantum race has already begun among global research institutes and lea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Moderna is using IBM's quantum computers for cancer vaccine design, while Boehringer Ingelheim is using Google's quantum computers for molecular structure simulations, respectively.
1: 무엇보다도 산업적으로 가장 큰 그 효용성이 있는 것은 신약 개발 분야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신약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함으로 해서 15년이 아니라 5년, 5조 원이 아니라 50억, 성공률은 한 20, 30%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expanding this year's R&D budget to a record high 35 trillion won range, or $27 billion, and fostering AI and quantum technologies as key engines of national growth. A bold challenge, pushing the frontiers of bio with quantum technology. At the end of this journey to protect human life and health, what kind of future awaits?
1: 인공지능 기술, 양자 기술. 그리고 데이터 기술들이 합쳐진다면 결국 우리는 그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각 개인마다의 데이터 패턴들을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패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지능, 건강지능이라고 해야겠죠. 건강지능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은 적어도 아프지 않은 사회를 누리게 되는 아마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A new era of bio is unfolding with quantum technology. The innovation set to transform human life has already begun.
3: So wasn't that the place where you work, your university, Yonsei? Mm-hmm. But what brought you from the UK back to Korea? Is it your confidence in the quantum bio industry here?
4: Or a better package deal?
3: Both.
5: Yeah, but it's more for scientific reasons, actually. Of course, at Cambridge, I've seen a real frontier type of science mm-hmm. in a global scale. However, I also saw the Korea's potential. And as you saw, Yonsei University launched the Korea's first IBM Quantum System 1. And I just wanted to help to design the new ecosystem where quantum meets AI here in Korea. Nice.
4: Is that the only one quantum computer in Korea?
5: Yes.
4: In the whole of Korea?
5: There are a few, but in the scale of kind of more than 100 qubits, it's only one at the moment.
4: The one and only.
3: Gaming must be amazing.
5: Yes.
4: Don't even try. Well, I think you are in the perfect position to make an accurate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 considering your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aba Industrial,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Also, we look into BioBiotech, which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skin health. And we explore Kosam Nonghap, which has produced soups with hanul,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2: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3: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형 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5억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2: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4: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TB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5: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6: 저희 디자인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0: 마바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Beau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1: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Guk or tongue,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류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8: 저희 고산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장터국밥, 한우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a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8: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6: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9: 저희 고산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10: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6: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7: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7: 고삼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축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6: 고삼 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Conventional air purification systems require different technologies and devices for each type of pollutant, such as fine dust, harmful gases, and pathogens, as they each have varying particle sizes and characteristics. A research institute in Korea has come up with a new solution that can solve all these issues within a single system. The Integrated Smart Air Pur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s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provides automatically optimized air purification based on the kind of indoor pollutants and conditions.
1: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세입자, 또 하나는 유해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0: To detect airborne pathogens in real time, a high-performance cyclone-based collector located at the top of the system produces strong centrifugal force using a self-rotating cylindrical structure. This centrifugal force sufficiently captures even trace amounts of airborne pathogens in liquid form.
2: 장비가 동작하게 되면 강한 바람을 흡입하게 되는데 공기는 앞쪽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콘이라고 부르는 통 안에서는 강한 회오리 바람, 즉 사이클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클론의 회전력에 의해서 공기 중의 입자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통 외벽에 코팅된 액체에 포집이 되게 됩니다.
0: At the bottom of the system, a fiber filter based on metal organic frameworks removes harmful gases such as ammonia, formaldehyde, and hydrogen sulfide. The system also has a multi-structured EPTFE membrane composite filter that can block more than 99.9% of ultra-fine dust. Moreover, its excellent durability and breathability help ensure long-lasting performanc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Jeong Hee-seong Yongguwon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작전대 뭐 한방 백수기예요. 요거는 육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감초예요, 얘가. 얘는 숙지왕. 얘는 인삼이고, 얘는 작약입니다. 그리고 얘는 황기, 얘는 백복령, 얘는 청궁. 엄나무. 이거는 십전대보라고 그래갖고 십전대부터 그러니까 몸의 기를 돋궈주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면역력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오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면은 더 좋겠다 싶어갖고 이걸 선택해갖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조금이면 사람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른 게 십전대보 한방백숙인 거죠. 옛날에 한약 같은 거를 우리 저기 뭐야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한약 드시는 거 보고 아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그거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게 된 거죠. 경동시장을 처음에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계속 그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전화만 하면 다 보내주세요. 한의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다가 얘기를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끊기지 않게 그냥 계속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이거는 2kg 400 정도 되는 거 네 분이 드십니다. 면보에 싸서 지금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를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면보로다가 싼 찹쌀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리를 올려요. 얘는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고 얘는 또 열을 올려주는 음식이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하고 부추는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먼저 요 뱃속에 있는 요 내장 요거 다 긁어 깨끗이 긁어놓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 보면 목 있는데 여기 이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오려서 내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요. 꼬리 있는데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사람들이 먹기 편하다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약재를 밑에다 이걸 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해고 그냥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보자기에 찹쌀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손질된 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파 한 개랑 마늘 한 줌이랑 생강이랑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장길막금 정도 꺼내갖고 이제 뚝배기에 담을 때 불 켜서 이게 이제 추가 올릴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재고 5분 뜸들이고 그런 다음에 찬물에 물을 틀어가지고 얘를 김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나면은 최대한 이제 딸랑 소리가 조그맣게 날 정도로만 줄이면 돼요.

불을 완전히 끄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을 빼는 거예요. 계절을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여름에는 또 복대도 그렇고 오히려 여름에 더 잘 팔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찾으니까 이것도 겨울에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모임이 많고 가족 단위 많고 생일 때 이럴 때 어머니 부모님들 생일 때 많이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산 속으로 오거든요. 구비구비 돌아오면서 막 욕을 했대요. 뭐 무슨 이런 쪽을 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갖고 그것도 마음에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면서 잘 먹었다 문 닫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실 때 그럴 때 조금 뭐 그냥 좋았고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먹고 가서 건강해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거의 뭐 어릴 때부터 살다가 시집을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울산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로 내려오자. 그래서 온 거죠, 여기로. 어렸을 때는 닭을 많이 먹었지, 오리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식구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한번 닭백숙을 삶으면 한 네다섯 마리를 그냥 한 솥에다 넣고, 양은솥에다가 밖에다 이렇게 그불 때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불 떼서 그냥 삶아갖고 이것저것 뭐 약재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엄나무라든가 구하기 쉬운 뭐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잘라갖고 밑에다 깔아갖고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 있어요. 그냥 키우는 것만 봤어요. 천둥오리 같은 거 이런 건 기르고 그냥 그랬었지, 먹고 이런 거는 잘 뭐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저기 화성인가 거기 살 때는 이제 오리를 직접 길렀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아갖고 오리 뭐 구이도 해 먹어보고 뭐 주물럭도 해 먹어보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봤죠.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는 돈을 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활하고 우리 먹을 거잘 차려 먹고 뭐만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는 다 남이 하는 거보다는 뭐 약도 좀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나머지는 뭐 손님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건강한 음식 찾는다고 한게 여기에 또 백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숙 쪽으로다가 주물럭 같은 거 하고 오리 수육하고 우리 현재 뭐 그런 쪽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은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먹고 나면 건강하다? 뭐 이렇게? 예.

0: 저런 거 나와야
1: 맛있어.
0: 응.
1: 야.
2: 아우, 맛있게 생겼네.
1: 진짜 맛있겠네. 아예 고춧가루 그만 넣으래. 고춧가루 많이 넣은 거였어.
0: 절구기도 마지막에 절구네.
1: 맛있지?
0: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나.
1: 20년 넘었어, 한 25년. 20년.

고향은 어려서 전라도 저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울로 왔는데 구로동에서 살았대. 시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 거지. 시동생이 여기 생극 저쪽 그 동네 또 있거든요. 거기서 살고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냥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거지.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순을 치를 그거 접붙이로 댕겨봤어요. 딴 데로 댕겨가지고 접붙이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기 시작한 게한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씨를 부어요. 담궈가지고 그걸 또 보재기다 해서 싹을 뜨뜻한 데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3월 말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포트 박아서 해가지고 그걸 심어요. 심어가지고 한 4월 달좀안 돼서 심어. 밭에다가. 하나는 밑으로 오이고 하나 위로 올라서 거기다 접을 붙여요. 그렇게 잘라놨다가 이제 한달 있다가 나가는 거지. 쌀이 나무는 이제 그게 참이를 심어 놓고요. 이 가닥을 하나는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리 빼고 두 개는 이리 빼면은 그걸 바람에 흔들릴까 봐 꼽어.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한 가닥 두 개는 또 절로 가고 한 가닥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핀을 꼽아야 돼. 어기저기 놔야 돼. 쌀이 나무로 해야지. 나 그때는 어려서 장아찌 몰라. 여기 와서 알았지. 그때 할 때, 그때 뭐안 해봤지. 그냥 내가 배웠지. 누가 우리 친정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어깨 으로 봐가지고 한 거지. 안 해줘가지고. 그전에도 저기 소금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고 소금 캐캐로 넣어서 해. 이렇게 위에다 눌러 놓는다. 그전에는 냉장고에다 못 넣으니까 좀 짜야지. 맛이 없지. 그걸 빼야지. 무궁무궁하잖아. 아삭한 맛이 없잖아. 씨가 들어있으면. 옛날에는 뭐광 시원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랬지만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죠. 봄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맞아 있으면 항상. 알르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양이 없었어. 그렇게 양념 안 했지. 여기는 지금은 양념이 많지. 옛날에 그렇게 양념이 어딨어. 그냥 마늘도 안 넣고 그냥 먹고 막 그랬지. 양념은 뭐, 그래도 꽤 오래됐지. 한 40년 버튼은 양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뭐 반찬이 없으니까 좀 짭짤하면 그거 무쳐가지고 냉장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데 놔두고 그냥 먹고 그랬지. 맛있지. 지금도 맛있지. 아유, 맛있다. 지금 사는. 아이고, 맛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an.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술 작품을 접하시나요? 미술 작품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1: 여러분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예술 작품 곁을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0: 왜냐? 우리가 사는 도시 속에 예술 작품이
2: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0: 가득하기 때문이죠.
1: 벽화부터 건축물,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술 작품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0: 도시 구석구석 숨어있는 예술 작품을 직접 발견하고 그 매력을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는 시간. Art and the City. 오늘은 성수동입니다.

0: 저는 특히 이 작품이 눈에 확 갔는데 일단은 색깔부터가 네.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봤더니 겨울이랑 색깔도 좀 맞는 것 같고 네. 이건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거는 이용덕 작가의 네. 함께 걷기라는 작품이에요.

0: 몇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볼록해 보인단 말이죠.
1: 그래요?
0: 그렇죠.
1: 어디 몇 발자국이나 떨어져야 되나요? 이게 도대체.
0: 쭉 떨어져서.
1: 아, 야, 야, 아, 예, 예. 아, 지금도 떨어지니까 약간 볼록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근데 네.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마르셀 디샹도 하지 못한 거예요.
1: 누구요?
0: 마르셀 디샹이라고 네. 왜 변기를 처음으로 미술관에 갖다 놓은.
1: 아, 예, 예, 예. 예, 예, 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예. 그것처럼 이 작가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역상 조각이라는 작품이에요.
1: 아.
0: 뭐 이 작품이 그건 아니지만 네. 이 작가의 이제 시도한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이게 부조하면은 항상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으로 판 거죠. 세계 최초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0: 네. 이 작가의 키워드는 상반된 두 세계. 네. 양각과 음각. 음과 양.
1: 음과 양.
0: 있음과 양. 없음.
1: 그거의 조화.
0: 네.
1: 뭐 그런 하나됨 이런 건가요?
0: 오, 천재.

0: 저는요,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제목이 보면은 이제 돌바람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추상 작품을 보면은 이게 왜 돌바람이지? 그냥 돌 쌓아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추상 작품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감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1: 이런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동이를 메고 있는 조각, 그런 여신상이 그리스 신전에 있을 때와 목욕탕에 있을 때
0: 그
1: 느낌 다르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 조각품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해석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죠.
0: 그 이걸 만드신 작가님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1: 네.
0: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각자 개인의 몫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 대성 씨 마음이에요.
0: 아, 제 마음이구나. 그냥
1: 오늘 맞아. 나의 기분, 오늘의 날씨
0: 아.
1: 그리고 이게 주변 어디에 놓여졌는지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0: 아,
1: 특히 추상미술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단순한 선, 면, 질감, 근본적인 조형 원리만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0: 네.
1: 해석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영역을 넓혀주죠. 네.
0: 정말 와, 딱 깨달았어요, 뭔가. 사실 제가 그동안 다들 네. 공감하시겠지만
1: 네.
0: 이런 예술작품, 미술작품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게 뭔가 문제를 풀듯이
1: 네.
0: 저거는 의도가 뭐지?
1: 아니에요.
0: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불어가지고 돌을 뭐 부셔뜨렸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1: 지금 대성 씨가 네, 여기서 네. 부는 걸로 해서
0: 네.
1: 그게 작품이 완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열린 결말.

0: 예전에는 여기가 네네네. 다 공장지대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보니까 벽화들도 많이 있고.
1: 그, 진짜, 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아텐드 시티랑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게 보시면은 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네.
1: 여기 보시면 이 벽화. 아, 예쁜데요?
0: 요즘 벽화들은 네네네. 도시 재생의 목적으로 맞아요, 많이 사용하고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지나가는 행인들, 네. 주변의 소품들,
1: 네. 네.
0: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예술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이런 요소, 이 음악.
0: 음악, 심지어 사운드 아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그 광의 의미의 인터랙티브 아트가 아닐까 싶어요. 관객 참여형 예술.
1: 그렇네요.
0: 찍어서 올리고 네. 또 소통하고.
1: 소통하고.
0: 네. 이런 벽화를 네. 통해서 역동적인 도시 풍경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네요. 저는 여기 송수동은 네. 곳곳에 다 벽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왠지 이 벽 끝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있을 것 같아요.
1: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이야.

0: 여기는 민화를 그려놨네요. 네. 집이 오래됐어. 민화야. 그래서 그렇네. 민화가 어울려. 그러니까 건물의 특색에 맞게끔 맞네요. 그림도 각양각색으로 그렸네요.
1: 정말 이렇게
0: 사이좋네.
1: 네, 암수가 다 해서 저희처럼 이제 사이좋게.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 작가님. 네. 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 예, 아닙니다.
0: 최우철 작가님.
2: 네. 네네.
0: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냥 네. 그림 좋아하는 이제 작가고요. 네. 주로 이제 기억에 담긴 공간, 뭐 공간 속에 이제 기억이 막 담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좀 기록하는 느낌의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뭐 회화 작업이든 뭐 크로키든 만화 작업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걸쳐서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2: 그림을 보면 유독 그냥 지하철이나 비행기나 어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1: 주로 이제 제가 보고 다니고 겪고 경험한 것들을 주로 이제 제 그림의 소재로 삼거든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통수단일 때가 많더라고요. 비행기, 뭐 전철 뭐 이런 데에서 제가 본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2: 저는 이 디테일에 놀랐어요.
1: 아, 고맙습니다.
2: 네, 이거 하나하나 보면 표정들이 다 달라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어.
0: 그러니까.
2: 사람들을 다 일일이 관찰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과 무슨 애환이 있구나 하는 걸 상상하시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1: 아, 어떻게 하셨어요?
2: 딱 봐도 그 느낌이 와요.
1: 아, 정말로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취미생활이 남 크로키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생생하다면 다행이죠. 저희 생생한 걸 즐기는 편이니까요.
2: 너무 생생해요.
1: 지금 저기 보면 이게 이제 신림동에서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쫙 올라가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그 옛날 95년도쯤이니까
0: 그때
1: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의 이제 동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0: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 일하러 다니는 사람, 마치 사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서울 시내를 돌면서 일을 하고 또 뭐 저녁에 가서 쉬고 또 다음날 나오고 하는 느낌을 전철에 좀 담았고요. 저 동네들, 저 동네에는 좀 기쁨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동네에는 그러니까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저 보금자리는 이미 이제 사라졌죠. 이제 사라져서 뭐 다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그러긴 했지만 서울의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저 그림에 담으려고 했었어요.
1: 재개발이 되었어도 작가님 그림 속에서는 모든 이렇게 사건의 기록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0: 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런 기록들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싶었어요.
1: 그리고 작가님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만화가 이렇게 소장되어 있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로?
0: 뭐 만화로 소장되어 있다기보다도 이제 그때는 회화로 그린 건데 만화 형식을 이제 차용해서 그린 거였고 민속 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 시대를 기록한 듯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가 있고 여러 미술관에 이제 가 있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시대의 기록이라고 한 측면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민속화나 이렇게 풍속화 느낌을 좀 이어받아서 가려고 하는 제 입장도 좀 있는.

0: 뒤에 있는 작품은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1970년대 청계천 고가도로. 지금은 네. 이제 철거되었죠.
0: 아, 청계천 고가도로. 예, 예.
1: 제가 이제 테일이라고 하는 이제 전태일 열사 일대기를 네. 만화로 그렸었거든요.
0: 네, 네.
1: 그 만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큰 그림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 청계고가도 육교 밑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네. 공장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 풀빵을 사주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0: 네.
1: 저는 이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이자
2: 네.
1: 어쨌든 그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에 이제 그 동력이 아주 막 태동하던 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장소.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되게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고가도로 밑에서 그때 당시에 다식을 해서 올라와가지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죠. 저 위에 동대문과 이제 북악산 뭐 이쪽 도봉산 이쪽에 저 위에 사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부감으로 착 내려다보고 요 아래쪽은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에서 보고 두 가지 시점이 이제 자연스럽게 합쳐진 그림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0: 근데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어둡거든요, 색채가.
1: 그렇죠.
0: 일부러 그렇게 색을 쓰신 예. 건지.
1: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가 색깔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흔히 인민복처럼 다 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컬러를 추구하기에는 다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2: 그렇죠.
1: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추구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삶도 그렇게 다채롭다기보다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 되게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무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 여러 시점이 공존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은 들지만 그 시대 상황상 약간 회색 도시의 느낌?
0: 네, 네. 네,
2: 그런
1: 맞습니다.
2: 표현이 됐네요.
1: 네.
2: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뭐 책 몇 권을 읽은 듯한 느낌인데 멀리서 보면 조형적으로 다 형형색색 이루어져가지고 매우 잘 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0: 아트 앤더 시티의 첫 회에 첫 포문을 멋지게 열어주셨습니다.
2: 네.
0: 이 작가님이 의도하시는 작품에서 우리는 뭘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그냥 다만 제가 어떤 뜻을 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간에 이제 기억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동네 확 없어지면 저기서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많이 받았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기억을 기록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기억들이 막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해요. 그림 작업을 할 때 우리 좀 그런 사소한 기억들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고 하는데 내 그림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리긴 합니다.
2: 요즘 트렌드는 소유보다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많은 경험을 찾아 떠나보도록 해요.
0: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여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 들어와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것은 아마도 2006년에서 2007년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홍정성 교수님께서 한종 작가회의를 주도하게 되셨는데 한종 작가회의를 참여하면서 한국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번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한중 양국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외국어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모국어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것이 외국어로 많이 읽으면은 그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모국어로 글을 잘 써야 많이 써야 그 어감이 잘 되고 언어의 감각이 잘 되고 또 쓰는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 잘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학자의 자세로 읽고 작가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자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작가가 중국 작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바로 그 작가의 중국 본진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번역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보다 더 뛰어난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번역가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항상 뒤에 숨어있는 존재인 것은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거를 알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번역가 되기 전에 미리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번역이라는 직업 혹은 번역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근데 그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그 불가능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도에 한종작가회의를 하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역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내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인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도 시 번역할 때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시인 김원 씨의 시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실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하고 한국어로 읽을 수 없는, 아마도 한국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99%의 한국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의 문법과 단어를 다 해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새로운 나만의 중국어를 다시 만들어야 김원 선생의 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래도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시인은 아마 그 이시행 선생님의 시 아닐까 싶습니다. 이시행 선생님의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번역 다 완성하고 출판사로 넘기는 과정인데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불조리, 불공평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싸움의 의지, 어떤 어려움 만나도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매체원 의지가 저한테는 아주 좋았고, 간결하고 쉽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동양적인 시도 아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老母亲，文太君，有的人半闭的眼角上、鼻翼上有沟壑漫涌上来，最初把我带到这个世界的他，山谷涌上嘴角的四方，缓慢地咀嚼着饭粒时，他嘴角的山谷很美，他吃尽了山谷里鸟的鸣叫、 花和野菜，清澈的泉水和云的影子，和山桑树和通草。在首尔的家常菜馆，和我面对面坐着吃饭的时候，他把整个山谷都带了过来，缓慢地咀嚼着饭粒，把很美的嘴角山谷带给我看。 중국 작가들은 한국 작가들한테 이렇게 도시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세련하게 묘사했다, 또 기법이 좀 섬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전통적인 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것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잘 살아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 문학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2005년도부터인가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요. 잘 팔리고 또 독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아마 김애란의 소설이 잘 팔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조남조의 팔리는 성은 김지영, 지금은 아몬드, 뭐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지금은 한국 문학 코너가 따로 만들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조금만 큰 서점에 가면 꼭 그게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번역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꿈이 아마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문학 번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웨이웨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아임 라이브에서 뭔가 좀 에너지 있는 오프닝을 생각하다가 네, 이번 트랙을 네, 오프닝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교체하고 또 얘기 한번 나누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곡은요, 비스킷이라는 네, 이번 앨범의 몇 번 트랙이었더라? 4번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4번 트랙 준비해왔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수민님의 피처링이 있는데 오늘은 솔로 버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이거 되게 크게 질러주셔도 돼요. 네.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자면 Tiny Dance라는 노래 준비해왔는데요. 제 앨범의 3번 트랙입니다. 3번 트랙이고 굉장히 팝적인 노래를 하나 좀 써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그리고 뭔가 삶이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 관리라 그래야 될까요? 나의 필을 관리하면서 내적 댄스를 추면서 살아보겠다. 어떤 그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니 댄스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오 레디오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세요? 어떠신가요? 네. 네.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7번 트랙이에요. 저희 앨범 정규 2집의 7번 트랙이었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노래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을 이제 왜 플러스로 했냐 이런 이야기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앨범에 넣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목도 모르겠고 일단은 막 가사는 그래도 완성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떠오른다 뭐 이런 생각에 앨범에서 그냥 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공식 로고가 바뀌었어요. 이제 HHS를 이니셜로 해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이제 HH로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을 만들었는데 그 로고 나오고 나서 이 로고를 보고선 네 이 제목 모르겠는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그냥 그런 제목을 한번 넣어볼까 했던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제목이 나온 네, 그런 노래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네, 농담이고요. 구성상 네, 마지막 곡인데요. 네, 네, 아, 즐겁네요. 이렇게 또 계속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예요. 오디세이 들려드릴 차례인데 이 정도 환호성으로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텐션 올리고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앵콜 들려드릴게요. 네. 네, 오디세이까지 들려드렸고요. 네. 재밌네요. 재밌네. 마지막 곡은요,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입니다. 뉴보트 준비해왔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곧 또 이렇게 저의 20대가 이렇게 막 훌쩍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아임 라이브와 함께. 네, 매번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 라이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와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현상이었습니다. 뉴보트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상이었습니다. 네.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Wow, 좋다. 선배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림.
3: 아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호롱불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2: 그렇죠.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닌 개나리 보찜.
3: 개나리 보찜.
2: 선비 여러분, 네. 신검문 하겠습니다.
3: 가시죠.
2: 가시죠.

0: 손길 박물관이에요.
1: 아니 바닥에도 이렇게 뭐 지도가 있네요.
0: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네. 이 조령이라는 세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쪽이 북쪽,
1: 북쪽,
0: 이쪽이 남쪽,
1: 남쪽. 아 보니까 밑에 이 하문,
0: 중문,
1: 중문,
0: 상문
1: 세 개의 그 문이 있네요.
0: 네. 이 길인 평상시 이제 문화 교류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온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걸로 이제 방어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곳이죠.
1: 그렇구나. 와.
0: 이렇게 보시고 네. 전시물을 보시죠. 오?

0: 이게 그 과거 보러 갈 때 어깨 매는
1: 그걸 괴다리 보찜이라고 하죠.
0: 아 근데 보니까 책도 그렇고 뭐 벼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조그맣게 소형화를 시켰네요. 좁쌀책이라고 했는데 엄청 조그마해요 이거.
1: 그렇죠.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필사를 해서 작게 만든 책인데
0: 이게 미니어처가 돼버려.
1: 아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저거 굿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기 문경시 문화관광 회사사 이춘자입니다.
1: 아, 네.
2: 반갑습니다.
0: 네.
2: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양반이 끝까지 양반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4대에 걸쳐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평민으로 떨어집니다.
0: 아~
2: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시험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2: 거예요.
0: 대접을 받으려면은.
2: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들이 16세가 되면 호패가 나와요.
0: 그렇죠. 주민등록증.
2: 그렇죠. 신분증이죠. 일반 호패예요.
0: 일반 호패.
2: 출세한 사람이 호패.
1: 여기 시장차가 났어.
2: 천량하죠.
1: 재료가 나나 재료가.
0: 아니 그 딱 도포를 입고 여기다 탁 차고 다니면서 일부러 이러고 다니잖아요. 나 호패 이 정도야.
2: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든지 끝나면 붙든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 그쵸?
2: 예. 끝나면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거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미니어처 같이 축소해서 이렇게 벼르를 만들어서 연적이라든가 붓 그리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침 요거도 갖고 다녀야 되고
0: 이게 그 침통이 너무 오래 걷다 보면은 뭐 삐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0: 그때 이렇게 스스로
2: 그렇죠 스스로
1: 그거나 산적들이 나타나면
2: 그럴 수도 있죠.
0: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문방사우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지고 다녔을까?
1: 그렇죠?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벼르를 그 백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0: 아 무거워요.
1: 뭐 도란스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0: 맞아요. 본체 넣고 다니고
1: 노트북 이거예요 이게. 네.
2: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0: 네.
2: 여기 외에 우리는 과거 시험 보러 가면
0: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 엿.
2: 엿?
0: 아니 저는 왠지 그냥 그 집신을 하나 더.
2: 집신?
0: 네. 왜냐면 신다 보면 다 해지니까.
2: 맞아. 아까 요 선생님 맞추셨어요.
0: 여식?
2: 여시예요.
0: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붙어야 되니까.
1: 아, 그렇구나.
2: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라는 뜻에서
0: 네.
2: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비석이 있어요.
1: 네.
2: 그걸 갈아서 밤새도록 엿을 만들어서 아들 개나리 보쯤에 넣어줍니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엿이네요.
2: 그렇죠.
0: 돌가루가 들어갔어요.
2: 돌가루 옛날에 먹는 그러니까. 흙도 있었고
0: 네.
2: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고의 그 엿을 만들어서 네. 넣어주는 거죠. 1층으로 올라가셔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과거 시험지가 몇 메다가 되는지 그걸 보러 한번 가봅시다.
0: 2층에 있어요?
2: 2층에 있어요.
1: 과거의 과거를 보러.
2: 네. 그렇죠.
0: 네. 일단 가세요.
2: 가요.
0: 네.

0: 와, 이거 밟아도 되나?
1: 위성 지도로 딱 돼 있네요.
0: 예, 맞아요.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2: 노란 선은 백두대간이에요.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저희들은 밑에 지도에서 봤던 걸 갖다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옛길 박물관부터 해서 네.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양쪽 산이 1000m가 넘죠, 이렇게.
3: 네,
2: 그죠? 주울산, 조령산. 그래서 요 산간문까지 산하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요 과거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0: 답안지예요, 이게?
2: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0: 우와, 몰라요.
1: 일단 길이로 봐서는
0: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2: 그렇죠.
1: 한 2, 3미터?
0: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둘둘둘 네. 말린 거 봐요.
2: 예, 시험지가 12미터나 돼요.
1: 야, 12미터. 이게 12미터요? 와, 근데 12미터에 이 종이를 들고 다니는 이것도 무게가 상당할 텐데.
2: 상당하죠.
0: 제출할 때도 막
1: 그렇죠.
0: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네.
2: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0: 채점도 옛날, 힘들겠다 채점.
2: 예, 채점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 과거 시험 백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0: 아, 저와 저일 거예요 아마 예.
1: 어 여기 있네요 백지
0: 여기 있네 야.
2: 백지 시험을 이래 보면 본인 이름까지는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1: 모범에 예. 관인이 다 이렇게 찍혀 있긴 하네요
2: 예, 다 찍어놨죠 네. 컨닝 못하게끔 다 해놨는데 예. 불구하고 백지 내고 그냥 나오신 거죠
1: 어?
2: 어, 그냥 백지 뭐, 나고
1: 그냥 와가지고 뭐 아이씨 그렇지. 몰라 그냥 이러고
0: 백의 정군
2: 그래서 여기 이제 낙방 거자의 길도 함께 있다랬는데 네. 낙방한 사람 보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지요 아.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도 해마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 해마다 올라오는 한양이 있었으나 금년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여행길은 없었다 길동무도 없이 가는 발길이 너무 무거웠다. 박등령 저상 1월.
2: 그러면 이 나머지 시험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무엇에 썼을까요?
1: 뭐 약간 뭐 그 뗄감 이런 거.
2: 뗄감?
0: 소목이고 뭐.
2: 우리가 한지는 네.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그래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1: 아.
2: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비의 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우리 과거 보러 가는 길. 네. 자, 우리 동네에서 출발을 해요, 부산.
1: 이거 부산인 거죠?
2: 동네. 네, 부산에서 예. 출발을 예. 하죠?
0: 네. 동네에서 있네요.
2: 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1: 아, 쭉쭉.
2: 이 길 쭉쭉 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문경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0: 학교 한양까지 때. 뻗어 있는 길이니까.
2: 네. 네. 자, 지금
0: 여기 있네, 문경. 늘문 경사경.
2: 그럼 문경으로 가는 게 있고 중령으로 가는 게 있고 추풍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출발하면
0: 보름.
2: 보름.
1: 그럼 한 달.
2: 한 달.
1: 네.
2: 문경으로 가면 14일. 중령으로 가면 15일.
0: 아, 보름.
2: 풍령으로 가면 추풍령으로 가면 16일 걸리는데
0: 딱 평균되면 보름.
2: 그렇죠. 지름길이에요. 아~ 문경으로 가면. 그래서 그 길이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밟아도 되는 문화재 명승지 32호가 된 겁니다.
1: 명승지.
2: 그래서 네. 네. 그래서
0: 옛길.
2: 예.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우리 과거 시험장까지 여기까지 예. 끝났습니다.
1: 아.
2: 이렇게 우리가 힘든 여정을
1: 네.
0: 진짜 멀리 와요.
1: 엄청난 길이 된 거죠.
2: 네. 네.
0: 선비들의 어떤 그 당시에 고민과 예,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이것을 우리 문경 옛길 박물관에 네. 여기서
0: 잘 들었습니다.
2: 예,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이 길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네. 실제로 또 한번 가볼까요?
1: 직접 가서 네. 그 아까 밑에부터 시작한 게 하문이었잖아요.
0: 주울문인데 네. 요즘 이름은 네. 예전 그 하문까지만 네. 한번 가보시죠.
1: 가보시죠.
0: 하문 된다.
1: 하면 된다.
0: 하면 된다. 이 길이 예전에 장원국제를 꿈꾸는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그 길을 닦았죠.
1: 아, 여기 보니까 네. 문경세제 과거길.
0: 네. 아. 과거에 있던 과거길이에요.
1: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을 세 개를 봤잖아요.
0: 네.
1: 그 첫 번째 나온 하문.
0: 이걸 볼 때만 해도 야, 나는 이제 붙는구나. 여기 갔다 오면 나 관직에 오르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동네 잔치도 열고 네. 그게구나 하고 수많은 유생들이 여기를 걸어가. 올 때는
1: 아이고 선배님 가셔야죠.
0: 나 시험 안 봤어요.
1: 빨리 집에 가셔야죠. 가셔야죠.
0: 시험 안 봤어. 네. 이렇게 된다니. 바로 이 운명의 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 기분이 다른 거죠.
0: 네. 이 길이 여기서부터만 해도 네. 무려 18리를 가야 상문이 나와요. 여기 하문이잖아요. 거기에 조령관이라는 게 상문. 중간이 이제 조곡관이라고 있어요.
1: 조곡관 가운데 중문.
0: 네. 네. 일단 선설할 때는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네. 등산하듯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길보다는 바위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요모조모 옛길 박물관 등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1: 일단 왔으니까 네. 우리도 뭔가의 그 청운의 꿈을
0: 네.
1: 한번 가면서 한번 펼쳐볼까요?
0: 느껴볼까요? 네. 그래, 좋았어.
1: 야, 이게 진짜 이 추춧돌이잖아요, 이게.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다.
0: 이거 딱 가다.
1: 문도 그냥

0: 와, 일단 뭐 1관문 지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 피톤 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 그쵸.
0: 와, 옆에 또 연못 같은.
1: 네. 와. 이쪽으로도 계곡이 흘러가고.
0: 네. 네. 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와. 아니 일단은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트인 그런 네. 뭐 광경이었다면 네. 여기는 그냥
1: 그쵸. 와. 예전에 그 고갯길 정도의 네. 좁은데 길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네. 맨발로 걸으신 분도 많아요.
0: 오다 보니까 막 맨발로 걸으신 네. 분이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객이나 뭐 시민들이 네.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여기가 바로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역원제가 있었어요.
0: 역원.
1: 관청들이 네. 이제 관리들을 출장 보낼 때 말을 빌려주는 곳이 역. 그리고 그 관리가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원.
0: 아.
1: 여기가 바로 조령원이 있던 곳입니다.
0: 조령원.

0: 아유, 안에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예토가.
1: 어? 우리 해설사 선생님?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네.
2: 오늘 세제 해설을 맡은 박순인입니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이곳은 네.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
1: 보니까 뭐 조령 네. 원터, 원터 이렇게 네. 써있어요.
0: 조령원이 있던 곳.
2: 맞아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0: 네. 원. 지금 각인데, 원이 아니고.
2: 아, 네. 그러시구나.
1: 아니, 근데 뭐 보니까 곳곳에 네. 여기 막 돌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막 보이는데. 아,

0: 1,000원짜리 초가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아.
1: 102호, 102호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좋은 데로 오니까 좀 약간 쉬고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서.
1: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트윈 베드로 하나씩.
0: 아, 예.
2: 저는 약간 스위트룸으로 아, 좀 달콤한 예. 방으로.
0: 네. 네.
1: 욕조 있는 걸.
0: 아, 네. 네.
1: 저는 드라이기는 없어도 돼요. 네.
0: 혹시 본이 어디세요? 본관은?
2: 본관은 이제 제가 이제 평산 신가입니다.
0: 운경에 많은 거 세 가지 중에 돌,
2: 네.
0: 호랑이,
2: 네.
0: 평산신시.
1: 어? 신시도 많아요.
0: 네,
2: 평산신시가 네, 많다고요?
0: 네, 여기가 예, 대표적인 지방 양반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산신시가.
2: 오,
1: 과거보로 여기 왔었겠네.
2: 네. 아니 그래서 올 때 들을 때 좀 기분이 좋았구나.
1: 뭔가 좀 익숙한.
0: 근데 담장을 보면 네. 높이가 엄청 네. 높잖아요, 지금. 네. 밖에서는 여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네네. 저렇게 쌓았잖아요. 이렇게 쌓는 이유가 산짐승 때문에.
2: 호랑이가 또 많았으니까.
1: 네. 범, 범.
2: 근데
1: 범은 또 이거 넘어와.
2: 그냥 넘어오죠.
1: 네. 그게 절도범이에요.
0: 절도범이에요.
1: 담 넘는 범은 네. 절도범.
2: 이제 잡히면 현행범이 되고.

0: 아, 좋다.
1: 조령 원터를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음악은 민간 자본이 참여했는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시험 치는 그 시즌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시수막도 많이 생겼어요.
0: 아, 임시수막. 네.
2: 그러면 진짜 가건물 음막처럼 지어놓고.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가가 다 참여를 한 거죠. 동네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네, 민박처럼.
3: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2: 와, 이 산자락도 다 보이고, 여기 또 길가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 주막이 정말 그 여행객들한테는 쉼터가 됐던.
0: 맞아요.
1: 그렇죠.
2: 밥도 먹을 수 있고, 추울 때는 몸도.

0: 일단 계속 지금 해가 좀 저무는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일단 가시죠.
1: 갈 길이 네. 먼데.
0: 맞아요. 네.
2: 길이 아이고. 근데 여기를 안 들렀으면 또 심심할 뻔했어요. 네.
0: 어우 주막.
2: 운치가 좋네. 네.
0: 이야.
2: 야. 잘 해놨네.

0: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1: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자꾸 뒤따라는 선생님 약간 저승사자.
0: 어머,
2: 어떻게 우리 죽은겨?
0: 네. 아, 이 시간에 여기 오니까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1: 아, 예. 아유. 아니 잠깐 선생님, 요거 약간 그 무덤 같은데 제사상에 올리는 그 약간
2: 제단.
0: 예, 예. 오, 제단 같아 보여요. 이 책바위예요.
1: 아, 이게 책바위예요?
0: 네.
1: 그 유명한 네. 그 왜 과거 보러 간 사람들이
2: 그러니까.
1: 붙게 해달라고. 아.
0: 이거 진짜 전설로 이어지는데요.
1: 네.
0: 저희 이 마을에 예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1: 부잣집이요?
0: 네, 네. 다 갖췄지만 아쉬운 거는 아들이 없었어요. 기도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네. 그 아들 또한 병약한 아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건강해질까?
1: 네.
0: 물었더니 도사님 왈.
1: 네.
0: 집에 주변에 쌓인 이 돌담이 네. 아들 기운을 물린대요.
1: 돌담이.
0: 그래서 돌담을 뜯어서 네. 그걸 옮겨서 탑을 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까지 옮기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2: 그렇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사실 3년 정도 돈을
2: 돌을 여기
1: 옮길 정도면은 당연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2: 웨이트 트레이닝이.
0: 네. 네. 그러더니 네. 과거 공부를 해가시고
2: 네.
0: 합격하셨어요. 그후부터 여기는. 과거급제자들 기도하는 기도처가 됐어요.
1: 저희도 한번 네. 소원 한 가지씩 좀 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한 가지 소원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1: 아니 아까부터 계속
2: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0: 아니지요. 문경땅에 발을 디딘 듯이
2: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소원이 빌 거 없을 정도로 풍족해지니까.
0: 그러셨어요?
2: 아, 그래서 여기 안 오게
0: 네.
2: 해주십시오.
0: 오,
1: 저는 정말 올해 안에 꼭 히트곡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아, 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거예요.
1: 네. 아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섣거라! 섣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0: 편안한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랍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2: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2: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2: 맞네요.
0: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연극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대학교에 있는 연극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극장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하게 되는 연극과 그 세계의 외연과 깊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연출을 더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이야기가 리얼하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이것이 리얼리티고 이 세계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과관계 논리인 셈인데 이 세계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금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거강은 애초에 쓰고 나서도 좀, 아, 이거는 다른 분이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했었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세계가 멸망할지 모르는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미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을 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과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막 이렇게 지금을 살고 있는 건지, 그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회한과 공허,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농담 같은 태도들,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인수 연출님과 함께 하게 된 거죠. 네. 이거 왜 연극하면서 살지? 왜 글 쓰면서 살지? 이런 질문들이 어느 순간 되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 창작을 한다는 건 알아가는 일인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생각은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란 건 정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뭐라 그럴까요? 싱싱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싱싱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일인 거고, 작품이 끝나가기 직전이 작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봐도 많은 질문들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진실이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던 질문들이 나한테 고스란히 돌려줘서,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작은 피스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의 피스, 정말 요만한 피스가.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매체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연극하면 그냥 저한테 최초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검은 어둠이거든요. 검은 어둠의 공간, 그러니까 극장의 불 꺼진 공간. 그게 언제나 저에게는 가장 최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연극적인 상상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연극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해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종의 연마가 필요하죠. 그 검은 어둠 안에 어떤 상상력을 일으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했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세계들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세이라든가 이런 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공감과 위로라고 한다면, 저는 허구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가 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 그 비현실의 어떤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상상해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 보는 사람과 함께.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극장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에 발 딛고 살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안에 그 기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많은 작용들 있잖아요. 마음의 작용이든 혹은 뭐 직관의 작용이든 이미지의 작용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만 알아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명 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작용들이 그 세계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창작이라는 것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 같고, 갈수록 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말들은 계속해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미끄러질 뿐이고, 그래서 극성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연극에서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각각의 말들인데 이 말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말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믿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부조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어긋나고 있는지. 그래서 말들과 말들 사이에 깊은 행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언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장에서 언제나 다시 발견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언제나 희곡을 좀 써왔었던 것 같고, 저는 극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가장 중심에 두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긴 기간 연출을 해오면서 그 제가 연출을 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발견들이 또 극작에 반영이 돼요. 매체로서의 연극에 대한 발견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든가 물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다 보면 뭐 빛도 있고 오브제도 있고 뭐 공간도 있고 신체도 있죠. 신체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되게 다양한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무대 위에 그 모든 매체들이 막 어떻게 막 배열되고 이러다가도 언어가 딱 한마디 들어오는 순간 정말 단단한 돌 하나가 그 위로 퍽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물성, 혹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 혹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인간에게. 그러면서 점점 더 언어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냈을 때, 이 세계를 또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희곡을 쓰게 되면, 언어가 또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이 저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지가 직관이라는 말로 좀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하철 존재론이라는 작업, 그 작업을 했었을 때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그냥 둘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두 사람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똑같이 그렇게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혹은 걷는 모습이라던가 앉아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미지인 거죠. 그 사람의 이미지.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지하철 존재론은. 그러니까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지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배우가 별다른 말 없이 어떤 연기를 했을 때 젠더와 사회적인 계층과 그 인물의 정서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결합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익명성으로 살고 있지만 일정한 신체를 가진 골격을 가진 지하철에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가 되어 보는 데까지 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낯선 틈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발견된 낯선 틈새, 무언가 말을 하는 나한테. 이것까지만 쓰자. 이것까지만 쓰자.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암담해요. 너무 슬프게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해요. 꼭 완성은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너무 급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전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글은 빨리 써내려가야 되는 글이 있고 습작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더 천천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땐 나의 즉흥이 필요하고 어쩔 땐 나의 사유가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거는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의 세계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나의 용량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량의 크기로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과 용기. 왜냐하면 사실 되게 혼자서 작업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불안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창작자가 혼자 작업할 때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지만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라든가 어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세계의 규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압박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혼란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이건 틀린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누구나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면 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지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갈수 있는 어떤 길들을 가보도록 하는 것. 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a working at the bank, Hong Dan-bi.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유후 공간을 문화 재생을 할 때에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흔적을 지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과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한 사람 개인과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됐던 역사도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거에 이 잠정령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There were a total of 28 buildings in the old silkworm farm, and they have been renovated into places where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 A space that was home to a testing lab, cocoon unwinding machine, a silk mill, and a drying room is now the Nüe Art Hall. Various immersive art programs and exhibitions are held here.
2: 완주에 그 복합지구 누에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듣기만 했는데 여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뭔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 채워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좀 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딱 이 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이랑 좀 더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The barista at Shimari Cafe, which has a casual and accommodating vibe, is quite interesting. It is where brainstorming ideas for arts and culture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nking of ways to benefit the local economy.
3: 전주에서도 여기가 근교기 때문에 전주 분들도 자주 오시고 또 친구분들도 이제 가끔 또 공간이 괜찮으니까 오시고 애들 데리고 또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1: Art is what people create with their own two hands, be it a creative endeavor or an aspirational work. Open Space Nüe is nurturing an art movement that will become a foundation that can enrich lives. Which is how it has become a place to learn arts and craf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neighborhood.
0: 누에 고치가 성충이 되어서 결국 나비가 되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행위도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곳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삶이 이런 문화예술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누에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 중심의 문화예술을 진행을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일상성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 향유를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거 특별한 행위가 아닌 늘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늘 내가 가할 수 있는 그런 직거리에 있는 문화 거점으로서 그리고 이 거점 안에서 예술가들도 자기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pursuit of art can bring many benefits. Open Space Nüe is a force that drives creative pursuits among artists. A place that encourages creativity. What artists need is stable support, and that is what Nüe is here for.
4: 저는 그리는 세화씨로 한 25년간 회화 작업도 하고 도예도 지금 한 5, 6년째 계속 같이 회화와 도예를 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SNS로 활동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 entry barrier to the world of art is high. But Open Space Niue has flipped the script. This is where people can pursue artistic endeavors. Instead of simply appreciating art, you can use your hands to create art as you please.
0: In the city, we want to live a life of dinner on Saturdays, but in the village, we have to rest on Sundays. We have to plant the crops tomorrow. So, according to the culture, so in Jeonju, nearby Daejeon, or Seoul, certain mixed-culture spaces, the operation of the reality 따라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주만의 형편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콘텐츠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예술가들, 기획자들을 주민들 속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1: The winning project, Gumdara Cultural Arts School Program, focuses on an immersive cultural arts learning experience. It is one of the programs that Open Space Niue offers with a local flavor. It is a lifelong learning initiative centered on arts and culture for people of all ages. It's an open environment for cultural activities in a facility primed as a cultural arts and teaching education hub.
4: For our art community, these spaces can be visited by citizens or residents together. 고마운 공간이고 특히나 제가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에서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서 제 작업에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단에서도 그렇고 누에서도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행운같이 저한테는 계속 창작 활동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준 공간인 것 같아요.
1: Once the heart of Jeollabuk-do Province's silk industry, today the site has been reborn as a cultural and artistic hub. Its value is evident as a vital community hub in Wanju that cuts across different periods.
5: Oh, 네, 그때는 이제 황무지였죠. 완전히 황무지였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갈수록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서면서 너무 좋아요.
6: 이제 여기 수업 있는 날 오고요. 이제 뭐 배우러 많이 오고 또 이제 여기가 너무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듣고 손주들 듣고 두루두루 와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많은 시설이 없었어요. 복합지구라는 게.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맘만 먹고 부지런만 하면 완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만 하고 싶다 의욕만 있으면요.
1: Open Space Niue especially focuses on arts programs aimed at children while welcoming all age groups as its founding mission.

0: To help children widen their horizons and realize their dreams, NUE encourages immersive art education at a young age.
1: 올 봄부터 토종 씨앗을 가지고 학교에서 농부들과 같이 좀 축제, 재미있는 놀이 형태,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미해서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생명의 싹틈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시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A decaying site that had seen better days and would have been demolished was renovated to become a local institution supporting arts and culture.
2: 안 쓴다고 해서 계속 오래 두면은 막 벌레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막 웅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접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괜히 멀리서 봐도 좀 공포감이 위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 이런 공간도 있구나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전에 이런 벽돌 그러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이 벽돌 한 장을 보면서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따뜻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Along the western edge of the Noryeong Mountain Range, situated near the Soyangchon Stream, a tall red structure rises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of Soyangmyeon. It appears to be in the shape of a chimney. After taking a glimpse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one can confidently guess that it used to be a factory.
3: 아, 여기 소양면 해월리는 예전에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를 만들던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산속등대 예전의 모습은 그 전주를 대표했던 한지나 그리고 전주 페이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골판지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한 40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발견되면서 새로운 공간의 재창출로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0: This place once supported the livelihoo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rends resulted in people leaving. For a long time, the place was left to rot. In 2019, this abandoned space that was in a state of disrepair became part of a revival project. And the project's theme was art.
3: 공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광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장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다섯 개의 공간을 의미하는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수장고, 두 번째가 미술관, 세 번째가 쓴쓴 카페, 세 번째가 어뮤즈 월드, 네 번째가 아트 플랫폼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0: The art museum is the centerpiece of this multicultural space where different character was infused into each area. Impressive outdoor art installations and designs with a fun element that contain both the old and new,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This makeover resulted in a unique multicultural space.

0: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고, 그 시작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착안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1: A multicultural space for the whole family where children and adults alike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relaxing in the spaces. But why did the planners decide to build a lighthouse in a forest?
0: Well,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단체로 여기로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등대를 보러 간다고 하셔서 높은 산 속을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좋았다라고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에 있어야 할 등대가 산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1: Once a working chimney is now a red lighthouse that shines a light on the local arts and culture scene. It also breathed new life into an abandoned place, giving it a new purpose. These old places have allowed a uniquely Wanju-like makeover.
2: 가르켜서 예술 또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에를 지탱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0: 저는 그 폐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근대사나 현대사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산속등대가 다른 공간보다의 가치가 있다면, 이런 우리 7, 80년대에 경제활동에 주축이 되셨던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he entailing abrupt changes almost relegated this place, in which its very existence was in question to the history books. But its renewal not only honors its past glory, but also carves out a new role for itself that makes the place hum with activity.

0: May 1980. There were those who stood their ground, even with guns pointed right at them. The streets of Gwangju burned with one cry. We just want to live as human beings. And the blood and tears of that day became the very seeds of democracy in Korea. Over time, Korea's democracy grew into a powerful story the world now takes notice of. And at the heart of that change, there were always students who dared to question their times first. Those small acts of courage moved one another and together changed the world.
1: 민주주의가 사실 민의를 대표한다 해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깨지지 않게 좀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아마도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아마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The streets may have changed with time, but the stories left behind here have never faded. In Gwanak-gu District, Seoul, there's a walking tour that traces these stories through the neighborhood. And one of those paths is the Democracy Trail.
2: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함께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목표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The Democracy Trail Walking Tour takes you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urrounding Daehakdong area and provides a chance to experience the trac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ear the stories of that time up close. Let's walk that path and follow the footsteps of history. One thing stood out on this tour. A lot of the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Maybe they wanted to hear the stories left behind by those who were once their age.
3: 민주주의를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지 확인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that's some serious passion. The tour's first stop, the April 19th Memorial Tower. The April 19 revolution is often called a defining turning point in Korea's democracy.
2: 국민이 반대하니까 하야를 했죠. 하야라고 하죠. 내려왔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0: It feels like the echoes and energy of that day still linger here. Students who refuse to turn a blind eye to the injustices of their time.
2: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각성들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생이 먼저 그거를 외치게 된 거죠.
0: The movement of stepping out into the streets to build a better nation actually traces back to even before Korea's liberation. And that story continues at our next stop.
2: 이준 열사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첫 번째 법대생이시고 거기서 거의 활복 수준의 우리는 독립 국가다라고 외쳤던 분이고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행동을 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cross the vast campus, the tour arrives at one of the most symbolic sit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1: 여기가 다 도서관 앞이 광장이었고요. 아크로 광장이라고 서울대생을 부르는데 아크로폴리스라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이 아크로는.
0: A space where countless student voices came together and shook an entire era.
1: 개인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나라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누군가가 앞서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 혁명을 외쳤던 곳이 바로 이.
0: And in the end, those voices set an entire era in motion.
2: 서울대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또 혼자 왔으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 데려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Countless students each reflected and took action in their own place. And the place that reminds us most painfully of those sacrifices is right up ahead.
1: 보이시나요, 박종철? 누군지 알죠?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언론에는 책상을 턱 쳤더니 애가 놀래서 퍽 하고 쓰러졌대. 그 젊지젊은 20대가 책상 한번 칠다고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정식 그 사건명이 살인사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고문 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0: 박종철,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or refusing to betray the truth, he lost his life under torture. And his death once again shook Korea's democracy awake. The students on this tour, standing at the same age he once was, seemed to feel it on a different level.
3: 영상과 물고문을 형상화한 동상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학생들이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참해서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Not just a few lines in a textbook, but the living traces of democracy encountered step by step. And those memories spark a quiet question in the minds of today's youth.

0: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겁내지 않고 자기가 신념을 꺾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요. 함께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희망차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고요.
1: The students quietly walk through the space, tracing the thoughts and fears of the youth who lived through that era. Times have changed, and so have the streets and the way people live. But one thing we must never forget, the lives we live today were never simply handed to us. And if injustice ever finds its way back again, we may need the courage not to look away.
2: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20대를 보내면서 좀 탐색을 해야 친구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이슈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Democracy isn't the story of a few extraordinary people. It was built on the questions, struggles, and voices of ordinary individuals. And today, a new generation walks that same path once again. In the end, remembering the past is about asking ourselves how we choose to live today.
3: Leaving 게시글이나 댓글들 달 때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되고 자유를 침해받거나 언론이 탄압당할 것 같은 느낌.
4: 선거를 한다 해도 참관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좀 간섭할 것 같습니다.
5: 본인만의 개성이나 정서를 드러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6: 대학생활 할 때 그 안에서 약간 제한된 학문과 제한된 의견을 이제 교류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문화나 그런 교류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맛있는 냄새. 아, 먹고 싶어요. 어, 승준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네, 지금 통일시장이에요.
1: 시장에서 지금 뭐 해요?
0: 통일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엽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준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준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어, 기름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네,
3: 해드릴게. 네.
4: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0: 엽전으로 기름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4: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3: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0: 어, 우와, 감사합니다. 효진 씨, 이거 봐요.
4: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5: 맛있어.
6: On today's episode of K-Chat Travel in Korea, Wyatt went to eat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is fried in oil and doesn't come with the sauce like regular 떡볶이. And Tongin traditional market is famous for 기름 떡볶이, and the 기름 떡볶이 he ate looked amazing. Right, so Seungjun called Wyatt, who was traveling on his own. If you're curious where someone is, like Seungjun was, you can ask, 지금 어디예요? Then, if you happen to be in the market like Wyatt was, you can say, 지금 시장에 있어요. Or, 지금 시장이에요. 효진 also called Wyatt to ask what he was up to. To say that in Korean, you say, 지금 뭐 해요? To tell someone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now, you can say, 뭐 있어요? Or 는 중이에요. For example, if you're buying 기름 떡볶이 in the market, it's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Or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If you are listening to music at home, you can say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Or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How would you say you are watching a movie at home? Exactly. You can say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or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It's not that hard, right? The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markets always try to give you a little extra on top of what you ordered. And this is called 덤 문화. Now that there are fixed prices, 덤 문화 and deals are mostly disappearing. So, of course, it feels good when you get an extra large serving like our protagonist, Wyatt. Now,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지금 시장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2: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4: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와, 멋있다.
1: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0: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1: 네, 좋은 생각이에요.
0: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1: 그럴까요? 그건 주세요.
0: 이거는 이걸로.
2: 세종,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for his people. Upon ascending the throne, he mad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politics, the economy, defense, and culture. In particular, after extensive research, he proclaimed what we now know as Hangul to be called 훈민정음. It was made so that ordinary people at the tim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Now, let's go over today's Korean expressions. To say that you plan to do something or explain the reason you're doing something, add 려고. For example, if you plan to visit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can say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To say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was to see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say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How would you say you plan to study more about King Sejong online? That's right. You would say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One more thing. To express when someone can or cannot do something, use 을 수 있다. For example, when Hyojin mentioned they could ride the bus, he said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so, when choosing from a number of things or listing things, use verb 거나 or noun 나. For example, to express the choice you can make between walking or biking, you can say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Okay, then how would you say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It would be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you can walk or take the bus? That's right. It's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1: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1: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